이런 사람. 대형 견불. 이게 이제 내가 그 퀴즈로 내려고 그랬는데 여기 딱 정답을 써놔버렸네. 큰 지혜의 불꽃을 짊어진 부친. 남방에서도 대형 견불이 나와요. 내가 이것이 뭐가 내가 번역을 잘못했나 하고 찾아보니 원본을 찾아보니 원본도 그대로야. 그대로. 그래서 대형 견불은 두 번 나옵니다. 큰 지혜의 불꽃을 짊어지신 부처님. 잡색 보화 음심부. 잡색 보화 음심부. 꽃이 여러 가지 여는 빛 화자를 꽃 화자로 꼽아야 돼요. 여러 가지 꽃이 들꽃이 그냥 피어 있는데, 그것이 또 어울려, 어울려. 여러 가지 꽃이 그냥 덜에 가득 피어가지고 덜풀이 가득 피어 있는데 그것이 참 조화롭고 어울린단 말이야. 귀하고 아름다운 공덕의 부처님이다. 사라수왕불. 사라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 사라수. 사라수라고 하는 나무는 나무 가운데 왕과 같은 견고한 나무라. 이 사라수는 말이죠. 이 한 나무가 크면은 가지가 벌어져 가지고 가지가 벌어져서 그늘이 엄청나게 커. 우리가 인도에 갔을 때 영죽산에서 내려오다가 영죽산이 아니라 그 정정각산 부처님이 도를 깨달은 정정각산에서 내려오다가 수자타 마을로 가면서 그 니련선화 강가에 그 나무가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내가 사라수라고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 그 나무가 엄청나게 큰 거라. 그럼 인도는 더운 나라니까 나무 숲이 좋으면 거기가 최고야.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그냥 수백 평을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나무가 있단 말이야. 그 나무는 보통 이 뿌리가 하나만 올라오는데 줄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뿌리가 내려와서 또 땅에서 잡고 해가지고 사방에 그런 나무가 있어요. 나 보화덕불. 보배로운 꽃과 같은 공덕을 갖춘 부처님.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부처님이 보화덕불이다. 다음에 견일체의 불. 모든 이치와 뜻을 꿰뚫어 보는 보시는 부처님. 모든 이치를 딱 하면은 그냥 틀린 소리를 안 해. 딱 옳은 얘기만 해. 옳은 얘기만 해. 이 사람이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가족들 간에도 견해가 다르면 말하면 그냥 속이 콱콱 막혀버리는 사람이 있어. 더 이상 뭐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 말이 막혀서. 의견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친구 간에도 그렇잖아요. 더구나 요즘은 좌우의 양극화가 더 돼가지고,

폭락시기로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고, 이 극락세계에 간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공덕이라, 공덕이 없으면 못 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수행을 엄청나게 했든지 본인이 가고 싶어요. 부처님은 절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게 뭐야? 소원이지, 발언이지, 기원이라. 그런데 이것을 미신이라고 얘기하고 기복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요. 인간의 원초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기복이에요, 기복. 자기 건강하고 가족 건강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되지 않는 데서 행복이 올 수 있습니까? 행복이 올 수 없는 거였어요. 기복이라는 것은 기원 행복이라, 기원 행복.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기복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공덕이 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 모든 부처 일체 재불 헌영경이라. 재불 헌영경이에요. 재불 헌영경은 시방 3세 부처님이 이 경을 수지독송한다는

15,000명의 대중이 모였는데 나가서 가만 앉아서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시고 설법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문자설경이라고 그래요. 묻는 사람이 없는데 부처님이 스스로 설했다 해서 아미타경을 무문자설경이라고 해요. 또 이것을 무량소경이나 관무량소경보다 분량이 적으면서도 아주 액기스만 딱 뽑았다 해서 무량수경을 대경이라 하는데 이것을 소경이라고 합니다. 다이제스트 한 경이라. 그래서 이것은 재불보살이 다 아미타경을 수지독송하고 수지독송.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무문부답이네.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쪽은 또 대답 안 해.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그래, 힘 없어가지고, 나는 힘내가지고 설법을 했는데, 대답은, 힘없는 대답이 들어오니까 나도 맥이 빠지고, 예, 육방 재불의 명호를 내가 일일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산 엘로라 석굴과 회와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두리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0: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로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부처님 오늘 친구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 지금 부처님한테 마집밥 올리려고 쌀 씻습니다.
0: 아, 됐다. 직접 이렇게 공양 가져온 거를 공양미를.
1: 네네.
2: 부처님께 올릴 밥을 손수 준비하는 아이들. 깨끗하게 씻은 쌀을 냄비에 담아 밥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곳 칠보람에서는 밥 한 끼를 짓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는 산중 도량인지라 밥을 지을 때도 전기밥솥이 아닌 버너에 밥을 지어야 하는데요. 조금은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0: 말로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던 아이들. 하지만 칠보람에서 하루를 보내고 산길을 내려가는 발걸음에는 어쩐지 아쉬움이 묻어나는데요. 짧다면 짧은 1박 2일이지만 평소와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내며 추억을 쌓은 아이들. 과연 칠보람에서의 시간은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1: 절에서 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스님들을 되게 존경을 많이 했어요.
2: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산에서 산다는 게 뭔가 신기했어요. 거기 올라가긴 힘든데 올라가면 뭔가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뭔가 좀 들어서 풍경이.
0: 그렇게 아이들은 산에서 배운 소중한 마음들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3: 꽃보다 추울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 칠보람 주문사 예진입니다. BTN 불교TV는 여러분이 보내주셨습니다.

0: 고요하던 법당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바로 중흥사 합창단의 연습 시간이랍니다.
1: 옛날부터 좀 그 합창을 좀 하고 싶긴 했어요. 우연히 이렇게 그 지휘자 선생님과 또 반주자 선생님을 또 뵙게 되어서 전공하신 분들을 뵙게 되어서 또 불심도 굉장히 또 있으시고 해서 또 함께 하게 됐어요.
0: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 꾸려진 중흥사 합창단. 시작한 지는 이제 겨우 한 달 남짓이라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맞춰야 할 소리도 많은데요. 그래도 연습만큼은 어떤 무대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0: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세상에 대한 미련이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 딸의 마음은 이미 수행자의 길로 향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딸을 떠나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2: 출가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너무 참 마음도 좀 안 좋았지요. 그렇지만 본인이 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냈지요. 지금은 아이고 고생한다, 잘한다 이만뿐이에요.
1: 처음엔 마음 아팠던 딸의 선택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어머니. 긴 세월 묵묵히 걸어온 딸이 그저 대견하고 고맙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서로의 곁을 지키게 된 두 사람. 함께 걷고 웃으며 사진을 남기는 평범한 순간들이 지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법당 한가운데서 매트를 펴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중흥사에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요가 수업입니다. 수업을 이끄는 선생님은 스님의 사촌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기리는 마음으로 지금껏 재능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절에서, 그것도 법당에서 요가를 한다는 것.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0: 좀 많을 때는 또 한 열몇 명 정도가 돼요. 그 법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오시는 분들은 아, 좀 특이하잖아요. 다른 곳은 좀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이렇게 요가를 하는데 법당에서 하니까 스님 너무 좋아요. 기운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 법당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보기가 참 그 쉽지 않잖아요. 보통 오면은 뭐 절하고 뭐 기도를 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요가도 수행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품 안에서 그냥 누워서 또 이렇게 부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다들 좀 행복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요가는 시작된 요가였어요.
1: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듯 몸을 굽히고 펴는 일 또한 하나의 수행이라 말하는 스님. 가쁜 숨을 고르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 잡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법당을 찾는 이들의 표정에도 한결 여유가 묻어납니다.
3: 제가 이제 요가학원을 다녀보진 않았지만 절에서 해서 훨씬 더 이 기분이 좋아요. 하고 나면 몸도 많이 이완이 되고 마음 다스리는데도 그렇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4: 다른 시설에서 하는 요가보다 좀 더 집중되는 느낌이 들고 저는 불교 유치원에 나왔어서 이 분위기가 더 익숙해서 좋은 것 같아요.
1: 스님은 일상의 수행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데요.
0: 모든 바람은 다 지나간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다 지나가니까 잘 견뎌라. 견디면 된다. 좀 힘들지만 참고 견뎌보자. 모든 바람은 다 지나간다. 이런 거를 제가 마름는 부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마름는 부처님이 그런 법문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자연이 그냥 다 설법을 하고 있어요.
1: 그 일상에는 칠부람과 중흥사를 오가는 일도 빠질 수 없습니다.
5: 스님, 네. 오늘은 또 어디 나가시나요?
0: 오늘도 칠부람 갑니다.
5: 칠부람에 또

0: 어김없이 산길을 오릅니다.
1: 뇌종양입니다.
2: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3: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2: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1: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2: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원로의장 자광대 종사가 승가의 원흉과 화합을 당부하는 유시를 발표했습니다. 자광대 종사는 화합을 깨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자원순환의 의미를 담은 정크아트를 선보였습니다. 종로 노인복지관 신임 관장의 취임과 함께 지역 노인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정상교 금강대 교수가 불교계 AI 연구가 장밋빛 전망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지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서영철 전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연대 대표의 뜻을 기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4대 종교는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리랑카의 고대 불교 도시 아누라다푸라에서 금도금불상 17구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0: 결과적으로 종단의 화합을 깨는 행위에 대해선 선거 이후에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행의 미덕을 보여주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법하고 모범적인 선거를 통해 종단이 화합하고 한국 불교 전체가 성장하는 축제 법석을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금정총림 법무사가 90일간 이어온 백중 지장 기도를 회향하고 영가의 극락왕생과 자비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금정총림 법무사는 지난달 30일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정호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방장 정여 대종사의 회향 법문으로 지난 6월 3일 입제를 시작해 90일간 이어온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를 원만 회향했습니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며 일상에서도 평안을 찾는 것이 참된 공부라고 강조했으며 주지 정호 스님은 최근 네팔 자연재해 희생자들의 명복과 이재민들의 평안을 함께 발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회향식에 이어 선망 부모와 유주무 후 고혼을 위한 천도제가 봉행됐으며 만장과 위패를 든 이웃 행렬이 소대로 이동해 영가를 배웅하는 봉송의식으로 90일간의 백중 지장기도 정진을 마무리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자원순환의 의미를 담은 정크아트, 에코 리아트를 선보이고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랜 시간 복지 현장을 지켜온 신임 관장의 취임과 함께 지역 노인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쇠제품과 장난감 등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폐자원이 하나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자원순환의 의미를 담아 조성한 정크아트, 에코 리아트입니다. 폐자원을 제출하면 생필품으로 보상하고 모인 폐자원은 다시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에코스테이션의 취지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에코리아트 제막식과 함께 종로구 노인복지발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조계종 사회

0: 복지관 역시 종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현장에서 잘 뒷받침해 주리라 믿습니다.
1: 전 관장 정관수님 곁에서 오랜 시간 복지 현장을 함께 지켜온 심희선 관장이 지난 7월 새롭게 복지관을 맡았습니다. 24년간 복지관에서 현장을 지켜온 심희선 관장은 그동안 복지관이 이뤄온 성과를 돌아보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이제는 복지관이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면서 우리 서울의 중심이 종로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더욱 존중받으시고 또 지역사회 어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1: 간담회에는 유찬종 종로구청장도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노인복지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가 마련됐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부터 지역 노인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궁금증이 오갔습니다.
3: 앞으로도 종로의 일꾼으로서 어르신들 잘 모시도록 하고 항상 마음속에 변치 않는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오랜 시간 이어온 노인복지를 바탕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조계종 종무원조합원우회가 국내 위기가정 생계지원을 위한 기금을 모연해 재단법인 아름다운 통행에 전달했습니다. 김추현 위원장을 비롯한 종무원조합 집행부는 어제 아름다운 동행 사무실을 찾아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모연한 기금 659만 천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는 경북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 복구에 힘을 보탰는데 올해는 국내 위기 가정을 돕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법오스님은 종무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거나 의식을 기계에 옮겨 담는 SF 영화 속 미래상이 마치 현실처럼 다가오면서 불교학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이런 담론이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공상에 지나치게 기대어 있다는 비판적 연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5: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 미래, 한 사찰 가이드 로봇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설법하는 경지에 이른 사회를 그린 한국 영화 인류 멸망 보고서 천상의 피조물. 공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천해 실시간으로 포인트를 받고 이를 돈처럼 쓰는 어두운 미래상을 다룬 태국 영화 미래의 우리는 붓다 데이터. 상상력으로 그려낸 먼 미래의 이야기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불교학계 연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지능 AI의 출현을 전제로 로봇의 불성 유무나 인간의 의식을 기계에 옮긴 디지털 자아의 윤회 가능성을 다룬 논문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담론이 현실적 기술 장벽을 배제한 채 SF적 공상에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상교 금강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불교계 AI 연구가 트랜스 휴머니즘의 장밋빛 전망을 비판 없이
6: 의식을 기계에다가 업로딩해서 영혼이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5: 정 교수는 뇌신호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기술은 현재 운동 보조 수준에 불과하고 인간 의식의 메커니즘도 규명하지 못한 채 마인드 업로딩을 기정사실화하는 건 심각한 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부분의 불교 AI 담론이 강을 어떻게 건널지에 대한 고민 없이 강 건넌 뒤에 일만을 다루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6: AI에 관한 얘기들이 대부분은 아직 현실적으로 그게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5: 정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7일 열린 불교평론 학술 심포지엄에서도 발표했습니다. 거창한 초지능 공상에 매몰되기보다 현재 수준의 AI 기술을 현실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지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적 현실 대신 유리된 공상에 매달리는 건 도리어 불교를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체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6: 사실 인간은 부처님 출현 이후에도 탐진치가 그대로거든요. 이 AI가 좀 더 인간의 탐진치를 강화시키는가. 그럴 때 불교는 그 탐진치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가.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5: 소설이나 영화 속 미래의 상상의

0: 에서 벗어나 오늘의 기술을 마주하는 것. AI 시대 불교가 현실의 과학 기술과 올바르게 소통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1: 빛의 참사 피해자 연대 대표가 지난 1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장례 대신 광화문에서 투쟁을 이어가달란 유언을 남겼는데

0: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숨진 사람은 서영철 대표까지 모두 1958명. 지난 2011년 급성호흡 부전 환자들이 잇따라 병원에 입원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피해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가 산소통에 의존한 채 외로운 투병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국 추정 피해자 95만 명 가운데 공식 구제율은 불과 0.6%에 그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현실에 불교계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추정 피해자 95만 명 가운데 공식 구제율은 불과 0.6%에 그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현실에 불교계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고통을 나누고 지원하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속히 피해자의 뜻대로 구제와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진득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0: 4대 종교는 추모에 그치지 않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기업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미처 보호받지 못한 분들은 없는지 끝까지 챙겨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3: 법에서 또 시행령에서 제대로 명시하고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서영철 대표님에 대한 우리의 추모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장례 대신 광화문에서 투쟁해달라며 투병 속에서도 끝까지 동료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외쳤던 고 서영철 대표. 4대 종교인들은 고인의 넋을 기리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을 향한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스리랑카의 고대 불교 도시 아누라다푸라에서 금도금 불상 17구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7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들인데요. 현지 고고학 당국은 고고학적으로 보호해온 이 지역에서 30여 년 만에 나온 가장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 중부 북쪽에 있는 고대 수도 아누라다푸라. 이곳의 대표적인 불교 유적지인 아바야기리 사원에서 최근 뜻밖의 유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리랑카 고고학 당국이 지난 18일 사원 유적의 성벽을 발굴하던 중 금박을 입힌 불상 17구를 한꺼번에 발견한 겁니다. 불상들은 모두 청동으로 제작된 뒤 표면에 금박을 입힌 형태로 확인됐습니다.

0: 국제적인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추가 분석과 보존 작업을 거쳐 이 불상들의 역사적 가치와 제작 배경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장성지 고창 선운사 도소람이 우란분절 백중회향을 맞아 조상영가를 천도하고 생명살림 민물고기 방생을 실천했습니다. 도소람은 지난달 30일 극락보전 앞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전국에서 모인 불자 500여 명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백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감원 성본스님의 주관으로 상단불공과 칠연대련 이운 소전 등의 순서로 열린 이날 회향법회에서 동참 대중불자 500여 명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백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감원 성본스님의 주관으로 상단불공과 칠연대련 이운 소전 등의 순서로 열린 이날 회향법회에서 동참 대중들은 지장보살의 대원력으로 일체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습니다. 성본스님은 영가를 모신 반야용선 이윤의식 후 소대에서 불자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병오년 백중기도가 여법하게 회향하게 됐다며 동참 대중과 사중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호원문화재단이 지역 내 아동 청소년 가정에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전통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호원문화재단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수덕사 복합문화센터에서 지역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우리 다 함께 해유를 진행했습니다. 호원문화재단 이사장 주경수님은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진정한 행복은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찾아오는 만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연잇밥 및 전통 떡 만들기 등 전통 음식 체험을 시작으로 연꽃 키링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아동 청소년 가정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제주에서 4.3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명상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가 지난달 30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3회 4.3 트라우마 치유 명상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된 공연은 피아노 연주 예스터데이를 시작으로 카멜리아 사운드의 귀로와 사랑가 등의 무대로 구성됐습니다.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 김용범 회장은 공연을 통해 아픈 기억이 치유와 평화의 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보기 보모사 창근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보모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령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보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보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출이 왕환상봉길경 불봉제 환제구설 3제 팔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0: 연불 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소리샘.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보조

0: 본인에는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0: 보살, 지장 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BTN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내 이름은?

삼마연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찰용생신 보구중생여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시방허공제세계역부역시상설보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장간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혜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심주 오맘이라흥 가자라 오맘이라흥 가자라 오맘이라흥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진안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활환시
1: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신라시라
1: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

0: 유튜버입니다. 마리엘님과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분, 네,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인사드렸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BTN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여름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연구원님.
2: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다양성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우리 마리엘님.
3: 네. 안녕하세요. 환경크리에이터이자 환경활동가 마리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토크를 하다 보니까 또 두 번째로 만나니까 아주 인사도 자연스럽게 네, 해주시네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그 성민규 연구원님 현장에서도 이런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만은 우리 연구원님의 생각을 또 듣고 싶습니다. 네.
2: 사실 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모두 다 이런 그 생각에서 오는 것 같아요. 지구의 자원이 우리 인간에게 사실 유한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어떤 환상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고 또 우리는 그 자원을 지금 고갈시켜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들을 조금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생활 태도부터 네. 그리고 우리의 이 환경까지 많은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우리 마리엘님께서도 유튜브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라고 하셨는데
3: 맞습니다. 네,
0: 말씀해 네. 주십시오.
3: 네, 제 좀 최근 영상들을 보시면 이 공존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지내면서 또 숲을 다니면서 또 그 자연과 관련된 책을 보면서 어느 순간 이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의 그 연결망을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좀 깊이 깨닫게 느껴진 네. 느껴진 적이 있어요.
0: 네.
3: 그래서 사실 이 연결망의 한 부분이 훼손되거나 파괴되거나 그러면 네. 이 큰 망의 다른 일원들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0: 네.
3: 그래서 또 인간도 사실 그 연결망의 일부인
0: 그렇죠.
3: 거잖아요.
0: 네.
3: 그런데 우리는 왠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0: 예.
3: 그래서 저는 이 공존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특히 현대사회에서 우리 다 이 하나의 네. 천체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0: 네.
3: 우리 다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0: 네.
3: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 지금 어쩌면 현대 인간이 가장 필요한 메시지 아닐까
0: 그렇죠.
3: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공존이라는 네. 주제로 영상을

0: 그런 네. 측면에서 사실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 재단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네. 실천을 강조해서 네. 사랑하면 표현한다까지 저희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연인끼리 사랑하는데 표현 안 하면 그거는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것과 사실 환경도 똑같습니다. 알고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표현을 안 한다? 여기서 표현은 정말 우리 주변의 생명들이 이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고 아파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들을 사랑한다면 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1: 맞습니다.
0: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표현을 바로 저희는 실천, 환경에 대한 실천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면 사랑한다, 사랑하면 표현한다, 사랑하면 실천한다. 여기까지 꼭 가슴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엘님, 그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생활 속의 생태 감수성을 깨우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2: 네, 저는 생태 감수성은 우선 제 주변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2: 우리 평상시에 있잖아요. 등산객들 보면은 이어폰 귀에 꽂아놓고 주변을 네. 아예 안 보고 걸을 때가 많잖아요.
1: 네, 네.
2: 그런데 그 이어폰을 빼고 그냥 잠깐 멈추고
1: 네.
2: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1: 네.
2: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1: 네.
2: 그게 자체가 저는 생태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2: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1: 네.
2: 또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0: 작은 것을 추구하며 네. 단순 소박한 삶을 살겠습니다. 넷째는 깨끗하고 편리함이 마음의 분별인 줄을 알아서 적당히 불편한 삶을 살겠습니다. 네. 다섯째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며 수행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네. 이런 다섯 가지 뭐 계율 같은 환경 네. 5개를 만들어서 예. 같이 낭송도 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불편함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네. 불편함을 참으려고 생각하면 참기가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불편함을 즐긴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작고 심플한 거. 지금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 네. 이런 것들이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발적인 가난 그런 것들이면 네. 좋겠습니다.
1: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환경 5개가 지금 자막으로 쫙 나갈 겁니다. 이 자막으로 나가는 환경 5개 잘 기억해 주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님, 이런 예, 불교적 가치관이 기후위기 해법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사실 지난 화에서도 계속해서 네. 말했는데 그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감각, 그것을 또 생태 감수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1: 네.
2: 근데 그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가장 최선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매년 그 생태 위기와 기후 위기들을 겪으면서 이 자연의 건강과 내 건강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례를 계속해서 발견해요. 네. 코로나라는 전 지구적인 대위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왜 우리에게 그 팬데믹이 찾아왔을까요? 자꾸 인간이 그 자연계의 동물 서식지를 파고 들어가니까 그 동물, 야생동물들에게서 인간으로 전염병이 건너올 수 있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자꾸 좁아지다 보니까 인간도 좁은 공간에 다 넣어놓으면 네. 한 명이 기침 콜록하는 순간 다 감기 걸리잖아요.
1: 그렇죠.
2: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전염병이 확산되고 퍼질 수 있는 그 사다리를 사실 사람이 그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만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에도 대발생한 곤충이 있죠. 러브버그 그리고 갈색
1: 엿지. 러브버그.

0: 있는 사람이어도 요즘 뭐 사찰에서도 템플스테이도
1: 네.
0: 있고 또 사찰은 보통 산 속에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냥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좀
1: 네.
0: 듣기 도시에만 사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자연과의 거리 좁히고
1: 네.
0: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사찰
1: 그렇군요.
0: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1: 네.
0: 그래서 네, 전 네.
1: 네, 좋은 해법이
0: 네,
1: 될수
0: 좋은
1: 있다.
0: 해법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1: 또, 영향을 줄수 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우리 마리엘님, 템플스테이 해보셨어요?
0: 네? 네, 몇
1: 템플스테이.
0: 번 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2: 부산 월정사에서 보냅니다.
1: 그랬군요.
2: 네.
1: 단기 출가도 좀 하시지
2: 단기
1: 그랬어요.
2: 출가도 해봤습니다.
1: 와, 박수 보내주세요. 와, 역시 두 분, 우리 청춘 젊은이들은 환경운동의 1인자이십니다. 네, 미래가 밝죠? 네, 까이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하고 불가마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까짓 거 40도는 뭐 게임도 안 된다 이러고 잘 견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아 여름이구나 또 여름이 왔구나 이러고 잘 견뎌 주시고, 가능하면 이제는 카운트다운을 정말 기후 온도 다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매년 1도씩 내려가면 좋겠어요. 0.01도라도, 그죠? 그 운동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 운동을 잘해야 된다. 환경 운동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결국 기후 위기 해법은 어떤 기술적인 해법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해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와 자연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자각 말입니다.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이 생태 감수성을 세 분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천도 스님부터.
3: 생태 감수성.
1: 네.
3: 우리는 이제 자연의 일부, 자연의 일부이잖아요, 사람도.
1: 네.
3: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피라밋을 그리죠.
1: 네.
3: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다.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다라고 해서 맨 꼭대기에 사람을 두고
1: 네.
3: 이 사람은 어떠한 뭐 동식물을 함부로 해도

0: 정리 잘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리엘님께서 이 한국의 산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이 한국인들의 등산 문화? 등산 문화에 네. 대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맞습니다. 하셨어요. 어떤 네. 부분이 안타까웠습니까?
1: 네, 아까도 조금 이미 언급을 했는데 네. 저는 사실 무조건 정상을 찍는 게 제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산을 그냥 산 속으로 가서 거기 주변을 관찰하고 그냥 네.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산에 가보면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죠. 이제 송상을 네. 가거나 운동을 하러 가거나 네. 그래서 그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네. 보기

0: 보호하고 네. 보존하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기죠.
1: 네. 네.
0: 그래서 그런 마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제 생각입니다.
1: 아, 길 가시다가 담배 꽁 네. 네. 박수 주십시오. 네. 아, 우리 마리엘님께서 가장 지금 당장 여기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오늘 외출하시다가 뭐 종이컵이라도 비닐봉지라도 담배꽁초라도 보이시면 당장 줍는 실천부터 환경운동에 참여하자. 예,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도스님께서는 소욕지족의 불교적 생활관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 말씀해 주세요.
2: 소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1: 네.
2: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과소비는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과소비. 여러분들이 미션을 하나 하면 좋겠어. 친구분들이든지 식구들하고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기 운동. 아니면 그게 정말 어려울 것 같으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기 운동. 그걸 한번 제안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집안에 냉장고도 두 개, 세 개씩 있습니다. 파먹기를 해도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있고 또 밖에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사지 않는 달,
1: 네.
2: 아무것도 사지 않는 주,
1: 네.
2: 한 주 이런 운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비를 좀 줄이자.
1: 네.
2: 소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마트를 다녀오면 알맹이보다 쓰레기가 훨씬 더 많은 거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불량하고 비윤리적인 물건들을 사주지 맙시다.
1: 네. 예. 저부터서 냉장고 들어있는 것부터 먼저 파먹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셨어요. 그렇다면 환경을 지키는 일은 어렵고 희생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인식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네, 팁이 있으면.
3: 네, 혹은 이거 반이나 찼네.
1: 네.
3: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헌신이나 아니면 불편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돌봄이에요. 사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지만 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상이 불타고 있고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말 못하는 비인간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만 잘 산다? 그런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네. 이 생태 위기와 기후 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 희생과 불편이 아니라 네.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보듬어 안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분이 꿈꾸는 10년 후에 지구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지구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천도스님부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2: 10년 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2: 지금 우리가 충분히 의식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보살행을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 병들고 시름하고 있는 산과강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1: 네.
2: 제가 지금 열심히 청년 활동가들을 좀 더 하고 있지 않을까, 좀 더 네. 살기 좋은
1: 그렇죠.
2: 그런 세상이 되어 있지 않을까 희망합니다.
1: 네. 다 우리 연구원님.
3: 저는 그 10년 후에 세상이 더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출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지구가 더 뜨거워져 있을 겁니다.
1: 네.
3: 그래서 지금 여름이 우리 일생에 남은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모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3: 근데 저는 이 현실에서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더 구해야 된다.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더 돌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힘없고 목소리를 못 내고 가장 약한 자들이 계속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많은 돌봄의 손길을 뻗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1: 네.
3: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돌봄의 손길에 동참시키는 것이 저의 활동의 목표입니다.
1: 네.
3: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0: 비인간 생명들을 돌보는 데 동참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희생당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네. 보살피는 데 동참해서 기후위기가 더 심해져도 더 많은 생명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돌봄의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1: 네. 우리 손민규 연구원님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개미부터 시작해서 가장 발자국이 큰 코끼리까지 이 생명의 다양성이 잘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명의 다양성이 잘 유지되도록 활동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마리엘님 끝으로 활동 계획 10년 후의 지구의 모습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2: 아, 10년의 시간이 정말 길어서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더 네. 포용적이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커뮤니티가 지금보다 훨씬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선물 전해주시고요.
1: 저 이거 하나 제안하고 감사합니다. 싶은데 네. 지금 이 자리에 본인 몸에 손수건과 텀블러와 장바구니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0: 있는 분 손 들어.
1: 오, 오 많으시네요.
0: 다 선물 드려야
1: 다
0: 돼요?
1: 못 드리겠네.
0: 못 드려요? 자 다음 그 시간 것까지 빨리 갖다 드리세요. 다음 시간 것까지 이 시간에 다 갖다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민규 연구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 알면 사랑한다, 사랑하면 표현하게 됩니다. 자연을 인간의 이용 대상이 아닌 당당한 지구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마음의 시선은 무엇일까요? 아, 이 앞에. 와우, 생태의 감수성. 네, 정답 맞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네, 역시 맨 앞자리에서 지금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마리엘님을 위해서 내가 퀴즈 낼게요. 네,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유

0: 하신 거 아닌가. 컨닝하셨죠?
1: 아니에요. 복귀와 수줍음을 저희 오늘 아침에도 지금 우리 연대 활동가들 네. 했거든요.
0: 맞습니다.
1: 8시부터 10시까지 수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능하면 에리어를 쓰지 말자 이래가지고
0: 네, 맞습니다.
1: 플로깅보다 수줍, 쓰레기 줍기에서 네. 수줍이라고 하는데
0: 쓰레기 줍기.
1: 플로깅
0: 사실 숨을. 정답. 네. 사실 우리 비구니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 나오고 해가지고 이 주변에 줍깅 많이 합니다. 이 주변에 쓰레기 줍기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플로깅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자, 수줍, 쓰레기 줍기에서 네, 수줍이라고 하는데
0: 쓰레기 줍기.
1: 플로깅
0: 사실 정답. 네. 사실 우리 비구니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 나오고 해가지고 이 주변에 줍깅 많이 합니다. 이 주변에 쓰레기 줍기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플로깅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또 귀한 시간 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환경운동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후위기는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불교에서는 나와 자연은 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자리가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공영철 불자님, 윤정아 불자님, 최은숙

0: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승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놔두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K-웨딩 문화의 쓸쓸한 현실, 민낯을 함께 들여다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화려한 결혼식이 끝난 뒤 우리에게 남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혼부부의 행복한 기억 또는 우리가 애써 모른 척 미뤄뒀던 이 불편한 현실 과연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환경운동가 이소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0: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한 주만에 다시 뵙네요. 시청자 네.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한 주만에 다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이라는 책을 쓴 저자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작가님 강연을 듣고 나서 결혼식에 대한 생각이 꽤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오늘 강연에 앞서서는 이 작가님 결혼 사진 좀 구경시켜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진을 만났습니다. 무려 계단에서 찍으셨더라고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1: 저는 일단 스튜디오 촬영이라고 하는 그 웨딩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
0: 우리가 스드메라고 해서 스튜디오 꼭 찍지 않아요.
1: 그렇죠. 네. 근데 그 스가 빠진 거죠. 네. 근데 그 이유는 뭐 스튜디오 촬영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가 좀 책을 쓰면서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어딘가 업체가 찍는 것보다 네. 내가 사는 이 첫 신혼집의 집에서 찍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로 뭐 집 안방, 거실, 그리고 네. 그 아파트 계단에서 이렇게 찍으면서 친구들이랑 이제 뭐 가족들이랑 같이 사진 촬영하고 그걸 이제 대신 웨딩 사진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0: 지금 사진을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진이 저는 뭐 어설프거나 어색한 부분이 없이 그야말로 멋지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드레스도 입고 계신데 이 드레스 가격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였나요?
1: 아니,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네. 제가 이제 그 중고거래로 5만 네. 원에 사서 네? 4만 원에 다시 되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 원으로
0: 만 원짜리 드레스네요.
1: 네, 촬영도 하고 이제

0: 하셨고 그
1: 네.
0: 드레스도 다시 되파셨나요?
1: 맞습니다. 시계
0: 야.
1: 끝난 날 바로 올려가지고 아주 기운이 좋은 드레스다 가져가셔라 해서 그렇게 이제 중고고로 얻고 또 다음 신부분을 위해서 드리기도 했죠.
0: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작가님 덕분에 그 드레스가 뭔가 역사가 생기고 스토리가 생기고 기분 좋은 운을 전하는 그런 드레스가 된것 같은데 사실 이 소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멋진 선택을 하긴 하셨지만 결혼식이라는 게 혼자 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동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가장 가까운 남편분의 마음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 서로 마음이 잘 맞으셨나요?
1: 아니요.
0: 아닌가요?
1: 사실 남편은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면서 일반적인 결혼식을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그런 분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전좀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제 싸움이라고 했던 그 대화 과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준비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뭔가 저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납득 가능한 선에서 서로 조율을 하는 게그 어떤 결혼 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0: 마음
1: 돌이켜보니까
0: 아,
1: 그렇습니다.
0: 돌이켜보니 그런가요? 이 마음을 굳게 먹었더라도 남편분도 좀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또 주변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흔들릴 만도 한데 그때마다 어떻게 다시 용기를 내고 마음을 잡으셨어요?
1: 일단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심한 어떤 기준을 좀 주변에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0: 오히려
1: 했어요.
0: 알리셨군요.
1: 네. 그래야 주변 분들도 그냥 무작정 이게 좋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 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좀 존중을 해주시고 또 그에 맞게 또 조언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이 실천을 지켜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지금 이 시간에도 아주 많은 예비 부부들이 결혼을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분명 작가님 것 같은 고민을 하는 신랑 신부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내 마음일까? 아니면 타인의 마음에 맞추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좀 기준을 잡아주실 수 있나요?
1: 저는 일단 어떤 선택을 할때

0: 불편하다는 건 나와 잘 맞지 않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때 고민을 깊이 있게 해본다면 멋진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작가님 3월에 책이 나왔어요. 이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작가님의 책을 읽고 기준이 분명해지면서 결혼식 준비의 방향을 바꿨다는 소문도 혹시 있을까요?
1: 실제로 이제
0: 네.
1: 독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0: 네.
1: 그냥 언젠가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결혼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됐다 이런 분이 계시고, 정말 한 분은 책 읽고 바로 공공예식장 예약하셨다 한 이제 저희
0: 그렇구나.
1: 지인분이 계세요. 그래서 공공예식장은 사실 그 존재도 몰랐는데 이제 책의 그런 대안으로 너무 비싼 사설 웨딩홀보다 이런 공공예식장도 대안이 될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걸 보고 바로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패했었거든요. 선착순으로 해야 돼서.
0: 그렇군요.
1: 독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생활을 좀 적용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좀 신기하고 뿌듯했던 것 같아요.
0: 우리가 꼭안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몰라서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작가님께서 그 방법을 좀 알려주고 방향을 잡아주신 건데 작가님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진짜 낭만은요, 우리 마음에 좀 귀를 기울이고 용기를 낼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를 느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2주 동안 우리에게 멋진 생각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이라는 책을 쓴 저자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결혼식이 많이 자본화되었다, 비용이 많이 비싸졌다, 그 과정에서 신랑 신부는 오히려 갈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생체를 다 이렇게 도막도막 떼서 자본화하고 대상화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결혼식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부에게만 해당되냐 하면 그것 아니죠. 아마 결혼식을 앞둔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분이 계시다면 마찬가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내가 피부 관리를 좀 해야 되나? 뭐 네일을 받아야 되나? 처음으로 그런 시술들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결혼식은 여성에게 외모 관리의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용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신부 관리, 예비 신부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만 다 한다고 했을 때 400여만 원의 추가금이 생기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신부들이 이것을 기꺼이 하고 싶어서 결제를 한다기보다 저처럼 플래너의 등에 떠밀려서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게 좀 부족하나?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소비를 불합리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비단 외모 관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부가 주인공이라는 이유로요, 프로포즈를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명품 가방이 있는 이 프로포즈,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일을 전환하는 것을 두고 세컨드 시프트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는데요. 예시를 살펴보면요. 신부들은 결혼식을 기획하며 지하철 안에서 송금을 하고 촬영 일정을 관리하며 또 동시에 외모 관리를 위한 피부 관리와 치아 미백, 웨딩 네일 일정까지 잊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일을 한 번에 처리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일들이 신부가 원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너가 주인공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해 하면서 소비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라는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신부의 처지는 사실 정반대에 놓이게 됩니다. 출산 후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드레스를 생각해 보시면요. 일반 평상복보다 굉장히 크고 또 탄탄하죠. 그 안에는 철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레이어를 단단하게 쌓아서 그 쉐입을 유지하게끔 디자인이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많은 소재가 합성 섬유입니다. 합성 섬유는 우리가 흔히 플라스틱과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스틱은 자연에 들어가면 500년 동안 썩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웨딩드레스 역시 그 플라스틱과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소재였고 그러니까 이 옷이 잘 입히고 버려진 이후에는 분해가 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웨딩드레스가 오래오래 잘 입히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행의 주기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인데요.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3번, 4번 대여 후에 폐기되는 웨딩드레스도 많다고 합니다. 워낙 트렌드에 민감한 신부들이 많아지니 그 드레스의 주기도 짧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드레스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순백의 하얀색 드레스죠. 이 특성 때문에 오염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염이 조금이라도 묻은 드레스를 입고 싶어하는 신부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피팅 그리고 대여, 실제로 시착 이후에 매 과정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탁기에 이 미세 플라스틱을 필터링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그대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고요. 바다에 있는 미세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한 관계자는 매 시즌 3분의 1에 해당하는 드레스를 모두 교체해야 된다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초저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값싼 드레스를 굉장히 빠른 주기로 또 값싸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디자이너들도 이런 저렴한 드레스를 싸게 사서 들여와서 3, 4번 입고 다시 폐기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그 꽃들이 달리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꽃뿐만 아니라 나무로 식장을 꾸미는 트렌드도 늘고 있다고 해요. 특히 호텔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런 초호화 결혼식장에서는 살아있는 편백나무 혹은 벚나무를 그대로 잘라서 테이블 장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초호화 예식장의 경우에는 이런 꽃 장식만 하더라도 1억에서 3억 원대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꽃 장식은 너무 평범해 나는 나무를 사용하겠어 하는 이런 허례허식이 늘어나면서 생태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결혼식을 중심으로 신부가 주인공인 날이다.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소비하는 날이다. 라는 이런 보통의 관념에서 좀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봤는데요. 저는 결혼식을 이렇게 다시 정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날. 인생의 한 번뿐인 유일한 순간이 아니라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순간순간이 모두 인생의 한 번뿐이니 더 가치 있게 써야 하는 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그저 약속하고

태어나고 죽고 또 어딘가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이런 모든 순간을 함께 축하하고 또 기리면서 삶의 의미가 더 있어질 텐데요. 이 모든 순간을 포기한다면 과연 살아가는 재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모든 것이 힘들다, 비싸다는 이유로 포기할 게 아니라 나의 기준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색하고 그것을 함께 맞추어 갈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신만의 식과 세레모니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려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업체의 시선에서 계속 직장을 바라봤다면 이제 다시 나의 기준을 되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업체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남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서 결혼식을 새롭게 정의해 간다면 더 이상 힘들고 피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결혼 이후에 뭐 졸잔치라든지 젠더리빌 행사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장례식과 같은 많은 가족 행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순간에 저는 소비 옵션이 도래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소비 옵션을 결제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기준대로 결정할 때 저는 이런 행사들이 더욱 의미가 있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기다운, 더 다양한 결혼식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때 저는 이런 행사들이 더욱 의미가 있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기다운, 더 다양한 결혼식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소연 작가님과 함께한 두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이 진짜 낭만이란 지갑을 열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활짝 열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이소연 작가님과 함께 더 멋진 통찰을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 금강계단입니다. 계단의 한가운데 부처님의 진신 사례를 모신 불탑이 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을 섬

0: 양쪽 기둥에는 수행정진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을 당부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통도사는 한국에 현존하는 900여 개 전통 사찰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정각만 50여 동에 이르고 경내는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가장 깊숙한 대웅전에 다가갈수록 지대가 높아지죠.
1: 통도사는 자장률사가 계율사상을 바탕으로 창건한 사찰입니다. 대광명절 중심으로 한 중로전, 영산전 중심으로 한 하루전, 이렇게 세 개의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마다 여러 개의 정각을 가지고 있어서 통도사에는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각이 다 있다고 할 만큼 그러한 종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사찰의 첫 구역인 하루전의 중심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극락보전입니다. 아미타 신앙은 누구나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0: 마지막 구역인 상로선은 통도사의 백리입니다. 대웅전의 지붕은 진입로인 동쪽이나 주 방향인 남쪽 모두에서 정면처럼 보이도록 지어졌습니다. 대웅전의 남쪽 현판은 금강계단입니다. 대웅전 북쪽에 금강계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웅전 내부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대신 불탑이 보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 사리탑입니다. 이것이 불상이 없는 이유이자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금강계단은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모신 탑을 향해 있습니다. 금강계단은 예로부터 스님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올라 계를 받고 수행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곳입니다. 정멸, 즉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상징합니다.
1: 정멸이란 뜻은요, 모든 번뇌가 사라진 그런 이제 장소이자 뭐 경지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모두 포용하는 이 법계의 공간 그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는 불성, 깨어있는 마음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0: 통도사의 금강계단이 한국 불교 수행자들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4시 공양 시간. 때를 알리는 쇠북을 울립니다.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공양간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마지를 짓는 소임자들은 밥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기를 붓다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합니다. 첫 번째 마지가 향하는 곳은 대웅전입니다. 매일 갓 지은 공양을 가장 먼저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부다의 수행가풍을 따르겠다는 지극한 마음다짐입니다.

자연 속 사찰, 사찰 속 정신을 채우는 것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구두의 마음입니다. 승원은 그 과정을 함께하는 공간이자 정신을 공유하는 울타리죠. 산지 승원의 원형을 이어온 수행하는 삼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통도사입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0: 코살라국에서 보내온 초청장도 고민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타르트 때문에 걱정이요.
1: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0: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1: 시타르타를 향락궁으로 보내시는 게 옳은가요?
0: 그게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이요? 음악, 노래, 세교, 향락은 전세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1: 그 나이에요?
0: 그래요, 그 나이에. 그럼 그 나이에 수행자처럼 생각하는 건 옳은 일이란 말이요? 짐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온갖 욕망을 다 불러일으키고 싶소. 왕이라면 가져야 할 그런 욕망을. 고행자처럼 스스로 마음을 닫아 걸고 그 안에만 있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완비 마마. 이를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향락궁에 가는 걸 허락해야만 하다니.

0: 수또다나 대왕배야, 코살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카필라바스트에서 슈라바스티까지 오시는 여정이 편안하셨길 바랍니다.
1: 물론입니다, 대신. 고향집을 떠난 후 잘 도착했습니다.
0: 환영합니다, 대왕배.

0: 여기 앉으십시오.
1: 대신! 이건 우리에 대한 모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샤카 가문의 왕은 수도다나 대왕이시며 다른 왕들은 우리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0: 용서하십시오, 폐. 단나판이 대왕께서 코살라국과 매우 가까운 형제이다 보니
1: 그렇다면 당신의 우정 때문에 우리 폐하를 모욕하겠다는 거요?
2: 됐다! 재문 이곳에 잠시라도 지체할 마음이 없다.
3: 잠깐만요, 폐하. 제 친구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 앉으시지요. 위상으로 볼 때 폐하께서 저희들의 왕이십니다.
1: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다면 이 궁정을 당장 떠나셔야 할 겁니다.
3: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숫도다나 대왕께. 어서 오셔서 앉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존경이 없는 곳에는 자리도 없는 법이오. 단답하니!
4: 숫도다나 대왕, 저희 나라 대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모욕이 큰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앉으십니다. 너는 이 순간 모든 직책에서 공식 해고됐다. 폐하, 원하신다면 저자의 목을 당장 베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선 브라세나짓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후에 떠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관식의 특별 손님으로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가시지요, 페아.

0: 형님, 왜 그러십니까?
1: 별거 아니다, 아미토단. 문득 시타르타의 대관식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0: 동감입니다. 시타르타가 대관식을 할 때는 온 나라가 다 지켜볼 겁니다.
2: 부끄러워하시는 겁니까? 어린 시절부터 쭉 제가 옷을 입혀드렸지 않습니까?
3: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야. 부끄러움은 여인들의 권리잖아.
4: 왕자마마,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2: 부끄러움이 여인들의 권리라면 자제심은 남자들의 선택권입니다, 왕자마마.
0: 가십시다, 대신. 저는 준비 완료입니다.
5: 시타르타 왕자가 오시면 그때 가도록 하지요.
0: 시타르타? 무슨 말씀? 그 아이는 오지 않을 겁니다. 술이나 여자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무 밑에 앉아서 피리나 부는 걸 즐기는 그런 유인이지요.
6: 그런데 가면 뭘 해야 합니까?
0: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아오.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해줄 거야.
6: 뭘 해주는데요?
0: 술을 대접하고 즐겁게 해주지. 그리고 저는 마음이 설렙니다, 장관. 이날이 오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저기 오네요. 우리의 특별 손님이. 이제 갈까요?
3: 질문이 있습니다.
0: 또 시작이네.
3: 향락궁에서 저희는 뭘 하게 됩니까?
5: 향락궁에 가는 건 왕자님들이 이제 어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다른 측면도 보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몸과 마음도 변화를 겪죠.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3: 무슨 일을 하는데요?
0: 우리 밤새도록 질문할 거지. 그거 말고 뭐가 또 있을라고.
5: 왕자님은 즐거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시고 또한 욕망의 뚝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7: 어떤 것들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란다. 시간이 지나면 너도 그걸 알게 된단다. 분노, 증오, 마음에 끌린 미혹, 욕망 등이 얽매이게 될 때 놓아버리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란다.
3: 네, 좋아요. 그럼 가실까요? 대신 저도 미혹, 갈망, 욕망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5: 가십시다.
3: 왜 그래?
0: 추가 질문이네. 가지요.
5: 가시죠.

0: 세자마마. 보십시오. 이 향락궁은 특별히 마마를 위해서 꾸며진 곳이랍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답니다. 들어가시죠.
1: 왕자님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십시오.

0: 이런 짓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1: 이게 진실입니다, 대신각하. 여기가 비록 향락궁이라 불리고 있지만 이곳엔 오직 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라 모든 걸 삼켜버리는 불이죠. 그 불은 욕망의 거미줄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 용기가 있으신 왕자님들은

0: 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돌아가십시오.
1: 그 말을 들으니 호기심이 더욱 커지는군요.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갈 수는 없지.
0: 환영합니다. 왕자님도요?

0: 지금쯤이면 왕자는 이미 욕망에 소나기에 사로잡혀 포로가 됐겠군.
1: 이렇게 말이지.
2: 왕자님, 제 이름은 우르밀라입니다. 이제 왕자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3: 난 네 이름이 사라스와티인 줄 알았다. 이 악기는 항상 사라스와티 여신께서 손에 들고 계셨기 때문이지. 이 악기를 이토록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2: 제가 뭐라면 왕자님이 행복하시겠습니까?
3: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손에 들고 계셨기 때문이지. 이 악기를 이토록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2: 제가 뭐라면 왕자님이 행복하시겠습니까?
3: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성가를 좀 불러주렴.
2: 죄송하오나 성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또한 성가는 사제들만이 부를 권리가 있어 전 못 불러요.
3: 말도 안 돼. 힌두 경전은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또한 성가는 그걸 노래하는 사람들 것이다. 소리는 계급이나 얼굴색, 지식보다 위에 있는 거야.
2: 하지만 왕자님, 기생은 그 모든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사랑의 기술만을 배웠어요. 사랑이 저희들의 경전이고 매력이 저희의 성가며 욕망이 그 열매죠.
3: 그렇다면 네가 알고 있는 노래를 불러주려무나.

0: 저기에 두거라. 뭘 그리 보세요?
1: 카필라바스트의 길을 보고 있어.
0: 왜요? 길에 뭐 특별한 거라도 있나요?
1: 이 길을 시타르트가 취해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면 그제서야 왕은 아들을 죄악의 늪으로 잡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야.
2: 향락궁! 향락궁은 기가 막히게 멋진 곳이야. 그리고 간치니는 꽃보다 아름답지. 마치 향기로운 꽃잎과 같은 간치니. 아, 간치니.
0: 대바다!
2: 나는 대바다타. 향락궁과 간치니와 대바다타. 간치니. 아이고.

0: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폐하를 욕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가 아닙니다.
1: 폐하, 그들은 우리와 전쟁을 벌이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을 선포할 빌미를 잡으려는 거죠.
2: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완전히 확신할 때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을 텐데, 안 그런가?
0: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가 아닙니다.
1: 폐하, 그들은 우리와 전쟁을 벌이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을 선포할 빌미를 잡으려는 거죠.
2: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완전히 확신할 때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을 텐데, 안 그런가?
1: 폐하, 샤카 왕국을 그리 만만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그자들은 샤카 왕국 내부에 분열을 일으켜서 우리를 약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다파니 왕에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준 거고요.
2: 이유 여부야 어떻든 아미토다, 우리는 경계 태세에 들어가야 한다. 정치적으로 볼 때 프라세나짓을 왕으로 즉위시킨 다음에는 그를 왕들의 왕으로 만들려고 모색할 거다. 대장, 첩자들에게 경보를 울리고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게 하라. 단언할 수는 없으나 며칠이 지나면 카필라바스토의 지평선에 다가올 전투가 내 눈앞에 선하구나.

러시카, 어젯밤에도 시타르타가 방에 없었지? 그래서 그 계획에 반대했던 거다. 그런데 대왕은 내 말을 안 들으셨어. 시타르타는 밤낮없이 향락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왕이 되느냐 수행자가 되느냐 하는 길에서 인간성을 잃지 말기를.

0: 그냥 일어나죠.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사랑이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옆에 있는 듯하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공감할 때 사랑은 더 이상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감정이 됩니다.
1: 대답해볼래? 물보다 더 연한 건?

사랑을 도와주세요.

0: 저는 발데프를 사랑합니다. 꼭 목숨을 살려주세요. 간청드립니다.
1: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냐.

0: 발데프는 무사할 것이다.
1: 그만하라 카운다냐! 그만! 그만해!
2: 배하, 제 사직을 윤호해 주십시오.
0: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2: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보아라.
0: 내 약속하마. 발데프는 무사할 것이다.
1: 그만하라 카운다냐! 그만! 그만해!
2: 배하, 제 사직을 윤호해 주십시오.
0: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2: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보아라. 넌 스스로 구원을 찾을 것이다.
3: 스타르트가 향락궁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노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어.
0: 사랑을 볼 수 있어, 우르밀라?
4: 눈을 보세요. 내 눈 속에서 너 자신을 만나봐.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이 도량을 잘 가꾸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1: 근데 말 마음으로 몰라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흉,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왕자님은 왜 공격했느냐? 말하라! 이곳에서 머물며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대체 코살라 국왕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냐? 실패!
1: 기미를 훔친 적 없으면 다...
0: 계속 쳐! 마지막으로 묻겠다! 실패!
1: 저와 함께 온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코살라국의 첩자가 아닙니다. 기미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0: 무엇 때문에 왕자님을 시해하려고 한 것이냐?
1: 제 연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0: 연인이라고? 으잇!
2: 사실입니다, 숙부님. 그는 우르밀라를 사랑합니다.
3: 우르밀라? 그 귀녀를요? 귀녀와 사랑이라고? 그건 다 꾸미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이놈은 첩자, 그냥 첩자일 뿐입니다.
2: 그는 왕의 직사입니다. 코살라국의 초청장을 전하러 왔던 겁니다.
0: 국가 통치에서 첩자는 풀어주지 않는 게 관례다, 왕자.
2: 통치에서 왕의 직사를 때리지 않는 것도 관례다.

0: 발데프와 단 둘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1: 왕자님을 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자가 또다시 공격이라도...
0: 걱정 마세요. 저는 안전할 테니 모두 나가 계십시오.

0: 이어서 온 겁니다.
1: 그렇다면 왜 나를 공격했는가?
0: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우르밀라를 사랑합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1: 너를 보니 참으로 경이롭구나. 사람이 사람을 그토록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냐?
0: 왕자님, 사랑에 한번 빠져보시면 그때 비로소 아시게 됩니다.
1: 너는 목숨을 잃을 뻔하지 않았느냐, 발데프?
0: 그럴 수도 있었죠. 하지만 누군가 내 연인과 관계를 가지고 또 그가 그녀의 약한 처지를 이용하려 한다.
1: 나는 누구의 약점도 이용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저 친구였어. 우르밀라는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 발데프. 너만을. 우르밀라와 결혼하겠느냐?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그렇다면 내 약속하마. 내가 너와 우르밀라를 결혼시켜주겠다.
0: 훌륭하십니다, 왕자님. 훌륭하십니다.

0: 왕자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오른쪽 팔찌도 하고 가셔야죠.
1: 혹시 사랑을 해본 적이 있어, 로시카?

0: 대답이 없네. 그렇다면 나처럼 사랑의 경험이 없다는 뜻이군. 좋아, 내 질문에 답을 해봐. 왜 웃는 거야?
1: 놀라서요. 오늘은 질문을 하지 않으시나 했거든요.
0: 사랑하는 두 사람을 결혼시켜주는 건 좋은 일이야?
1: 그럼 여왕자님, 존귀한 일이지요.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0: 그렇다면 내가 두 여인의 결혼식을 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줘. 나도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1: 좋아요. 왕자님은 사랑도 잊으시고 왕자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잊고 계시네요. 야소다라, 왕자님이 경험한 사랑.

0: 환자님, 발대포는 무사한가요? 가혹한 벌을 받진 않았는지요? 풀어주실 거죠? 저에 대해 묻지 않나요?
1: 나도 말 좀 하면 안 될까? 무사하다. 내가 직접 그를 만나보았다.
0: 뭐라던가요? 사랑의 시련을 잘 견디고 있던가요?
1: 이젠 내 질문에 네가 답해보아라. 발대프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해. 발대프를 믿고 코살라국으로 갈 준비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내 약속한다. 너희들의 결혼식을 올려주마.

0: 간첸이는 어디 있느냐? 어? 에바 모히리, 내 간첸이를 만나야겠다. 어서 부르라!
1: 죄송하오나 왕자님. 간첸이는 오늘 왕자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요.
0: 나도 몸이 좋지가 않다. 간첸이가 없어서.
1: 왕자님, 그 아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0: 나도 병을 앓고 있다. 응? 욕망의 병. 그녀의 병은 무엇이냐? 탐욕이냐? 에? 말하라. 불러라. 어서 집 거라. 그리고 간첸이를 불러라. 어서 불러.
2: 형, 모희니 말이 간첸이가 아프다잖아.
0: 여기는 향락궁이다. 너의 명령을 받드는 학교도 아니고 조정도 아니란 말이다. 알겠느냐? 이건 간첸이와 나 두 사람의 일이다. 모인이 잘 들어. 간첸이

거야. 그녀는 춤을 추고 나는 술에 취하겠지. 간신히, 간신히, 어서 오라. 춤을 시작하라, 여인이여.

음악! 음악을 올려! 아, 그래! 나! 야! 야! 아! 아! 음악을 올려! 아, 그래! 나! 야! 야! 아! 아, 그래! 아!

0: 연극은 그만하고 춤을 추라니까!
1: 그만해, 형. 형 때문에 우리가 다 수치스러워.
0: 그럼 궁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어? 이곳은 수치가 없는 곳이야.
1: 그녀가 아픈 게 형 눈에 보이지 않아?
0: 그녀? 그녀는 기녀야.

0: 말 참 잘했다. 왕좌 말을 들어야지. 그럼 오늘 밤엔 나의 욕망을 우루밀라가 만족시켜주면 되겠구나. 에? 이리와 우루밀라. 오늘 밤은 데바다타와 함께 보내자. 데바다타와 함께.
1: 발데프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해. 발데프를 믿고 코살라국으로 갈 준비가 되었느냐?
2: 네.
1: 네, 그럼 약속하마. 너희들을 결혼시켜주마.
0: 어째 그러느냐, 세자? 왜 아무 말이 없지? 너도 우루밀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지. 응? 말은 쉽지만은 행동은 어려운 법이란다, 세자. 우루밀라.

0: 오늘은 등불을 꺼줄래? 어둠 속에 있고 싶구나.
1: 음악을 들려드릴까요?
0: 아니, 오늘은 마음속에 풍랑이 있는구나.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가슴이 몹시 아프구나. 그 모든 걸 지켜보고도 나는 형을 말릴 수가 없었어.
1: 그저 속수무책이었어요.
0: 오늘 다른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든다. 왜?

0: 향은 어디에 있나, 타무카?
1: 무술 연습장으로 가셨습니다.
0: 시다르타, 그렇게 잔혹하게, 그것도 여자에게! 대답해봐, 어째 여인을 그토록 잔혹하게 대하는 거야?
2: 그녀는 단지 기녀에 불과해. 그런데 내 요구에 불복했지.
0: 몸이 아팠자!
2: 그럼 네가 우르밀라를 보냈어야지. 기녀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야!
0: 이 모든 존재는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형은 인간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어! 야!
3: 스타르타! 그만! 멈춰라!

0: 건강과 행복에 관한 의견입니다.
1: 좋다. 시타르트가 원하는 걸 그대로 들어주겠다.
2: 그 명령은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바마마. 물러가겠습니다.
3: 하지만 형님,
1: 드로나단, 시타르타가 대바다타에게 손찌검을 한 건 나도 유감이다. 하지만 기쁨의 왕으로 간 이후 시타르타가 공격적이 됐다는 사실이 나를 무엇보다도 기쁘다. 연습장에서 그 아이는 용감한 크샤티아답게 싸우고 있었다. 두 눈에 번뜩이 든 그 빛은 내가 늘 보고 싶었던 그런 거였다. 카오 왕비, 나는 시타르타가 늘 소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 그 애한테서 남자의 참된 모습을 봤어.

0: 무슨 일이야?
1: 무슨 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답니다.
0: 그게 무슨 말이야?
1: 이제 아무도 우리를 잔혹하게 대할 수 없게 됐어요. 그게 왕자님이라고 해도.
0: 그게 무슨 뜻이야?
1: 왕자님의 건의에 따라 폐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제 어떤 여성이든 남자와의 잠자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요. 그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강요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벌을 받게 될 겁니다.
0: 하지만 왕자님, 이 명령은 여성만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는 기녀입니다.
2: 기녀 역시 거부할 수 있다. 이제 너희 자신만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어.
3: 슈타르타 왕자! 슈타르타 왕자! 슈타르타 왕자! 슈타르타 왕자!
0: 이건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자님. 우리한테만 영광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광영을 주셨어요.

0: 왕자님, 오늘은 경사로운 날입니다. 여기 머무십시오.
1: 아니네. 경사로운 순간은 곧 도래할 거야.
0: 경사로운 순간이 온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결혼식 준비를 좀 해주게나. 이 신부를 데리러 누군가 오고 있다네.
2: 결혼식을 한다고요?
3: 결혼행렬도 도착하나요?
1: 네가 나한테 사랑을 가르쳐줬으니 이제 내가 네 사랑과 가약을 맺어주마. 내 삶에서 너는 스승이나 마찬가지야.

0: 알데프. 고살라구왕의 직사. 왜 여기 있는가?
1: 그는 왕의 직사가 아니라 첩자입니다.
2: 폐하, 저는 첩자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누명입니다.
1: 저놈이 시타르타 왕자를 공격했어요.
3: 그런데도 살려두었습니까?
1: 이렇게 저도 저놈의 목을 한 방에 베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타르타 왕자가 정치에 대한 설교를 하며 저를 저지했습니다. 폐하의 윤호 없이는 제가 그를 죽일 수 없다 했습니다. 왕자가 이미 파기할 수 없는 약속을 했노라면서요.
0: 시타르타가?
1: 예, 폐하.
4: 시타르타 왕자님이십니다.

0: 죽지 않고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점이다. 어째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냐?
1: 외람되우나 아바마마, 그가 아니라 카필라바스트의 신하들을 벌해주옵소서.
0: 그게 무슨 말이냐?
1: 제 말씀은 한 왕국의 직사가 다른 왕국에서 죽임을 당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 전쟁이 의롭든 아니든 전쟁은 오직 폐해만을 가져옵니다, 아바마.
0: 저자를 방면하라.

0: 외람되온 아폐야, 아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왕자의 말 한마디에 고살라국 첩자를 방면하셨습니다. 이제 사건의 귀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1: 드로나단, 지금은 시타르타가 원하는 걸 전부 다 들어줘라. 말레프가 카필라바스투의 국경을 넘는 순간 그를 죽여라. 왕자를 공격한 자를 살려둬서는 절대 안 되느니라.
0: 예, 폐하.

신이여 축복하소서.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오지 말아라. 지난 과거는 다 잊고 사는 거야. 왕자님, 이 모든 게 왕자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단상을 매일 장식하고

발데프? 카필라바스토의 국경은 여기서 끝난다. 코살라국에 들어서면 너는 안전할 거야.

0: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9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상.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1: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아멘. 이 아미타경은 무문자설경이라.

질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없잖아. 그런데 광명을 비치면서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묻지 않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라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묻지 않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묻지 않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라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묻지 않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무문자설경이라 그래. 묻지 않는데 설하셨다. 그런 경이란 말이에요. 희귀한 경이에요. 그래 이제 서방으로 신만악 불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하고 아미타불이 있고 거기에 대중이 있고 거기에 환경, 거기에 법문 여러 가지를 다 설하니까 상상도 할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의심을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미타불의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믿으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뭐 어레이 그냥 그렇게 하려니 하니까 육방제불이 나타나서 각 방향마다 부처님이 대표되는 부처님들이 나타나서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옳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극락세계를 얘기한 설법을 다 듣고 자기 나라에서 그대로 설법을 하는 거야. 이런 나라가 있다고. 너희의 중

내가 허적 조사를 다 했어요. 허적 조사를 해서 보니까 전부 근거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동방에는 어떤 부처님이냐? 부동의 부처님. 절대 흔들리지 않아. 누구 말로 흔들리지 않아. 수미상불은 수미상과 같은 모습을 갖춘 부처님이다. 대수미불은 수미상과 같은 큰 부처님. 수미광불은 수미상과 같은 지혜를 갖춘 부처님이다. 여기서 수미광불할 때 광은 지혜, 빛을 말하는데 이거 지혜 광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묘엄불은 미묘한 법음을 내는 부처님이다.

명문광불은 덕과 지혜의 광명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 그 부처님은 이름만 들어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이런 명자 들을 문자야. 이름만 들어도 그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다는 대염견부 큰 지혜 대염 염이라는 것은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전 어깨에 짊어진 큰 지혜의 불꽃을 어깨에 짊어진 부처입니다. 여 견이라는 것은 이제 어깨라는 얘기라. 지혜의 불꽃은 뜨겁지 않기 때문에 뜨겁지 않기 때문에 어깨에 그냥 큰

내가 한 집안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걸 많이 쓰지 않지만, 또 일본은 가면은 가문마다 가문에 문적이 있어, 문적이. 문적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또 저기 사찰마다 전부 그 문적이 있어서 자기의 심볼이 있단 말이야, 심볼. 요즘 말하자면 회사 같으면 회사의 심볼이 있듯이 그런 심볼 마크가 있는 거야. 그런 심볼 마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것을 당이라 그래요. 그 심볼 마크를 깃발을 세워가지고 나는 이 지역에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해서 그런 것이 있단 말이야. 대광불 큰 지혜의 광명을 밝히는 부처님이다. 지혜의 광명을 밝히고 대명불 지혜로서 이 중생들의 무명을 밝혀. 무명을 없애주는 부처님이다. 보상불 보배와 같은 덕을 갖춘 부처님이다. 정광불 청정한 지혜의 광명을 바라는 부처입니다. 청정한 부처님이다 하는 얘기들. 자, 그 다음에 북방에 이제 부처님은 다섯 분인데, 영견불, 최성원불, 안저불, 일생불, 망명불이 있다. 영견불이라는 것은, 여기도 염이라는 것은 불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꽃. 견이라는 것은 어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견불은

금생에 죽고 다음 생에 또 윤회가 또 윤회보를 받아 태어나고 수없이 태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전생 것을 싹 잊어버려? 전생에 있었던 일을 다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생에 살아왔던 거 잊어버리고 전생에 죽음을 맞이했던 거 잊어버리고 금생에 태어난 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공부를 하면 그걸 다 알게 돼 있어. 전생, 현생, 내생을 다 알 수 있어.

이제 하방 세계에는 여섯 부처님이 있는데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이 있어요. 사자불은 사자와 같은 동물 가운데 최고의 동물이 뭐냐? 사자라. 그래서 여러분들 청복할 때 스님이 어디 오르라고 그래요? 사자좌에 오르소서 그러자. 명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이 있어요. 사자불은 사자와 같은 동물 가운데 최고의 동물이 뭐냐? 사자라. 그래서 여러분들 청복할 때 스님이 어디 오르라고 그래요? 사자좌에 오르소서 그러잖아요. 이 법상이 사자좌. 이 법상에서 어르릉 하게 되면은

집업불. 부처님의 법을 받들고 지키는 부처. 부처님의 법을 진리를 받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는 부처님. 이런 부처님이 하방에 여섯 분이 계신다. 다음에 이제 상방에 열 분이 계시오. 여기서 내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법원불, 수왕불, 향상불, 향왕불, 대영견불, 잡색고와 음심불, 사라수왕불, 보아득불, 견일체불, 여수미산부. 퀴즈가 안 되겠네. 내가 정답을 써놔버렸네. 법원불이라는 것은, 범음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 부처님 당시에 사용하던 얘기, 말씀. 그 대표적인 건 뭐냐? 신묘장구 대다라니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것을 다라니라고도 하고 진언이라고 하는데, 진언, 참진자 말씀은 진짜 말씀이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번역할 수가

영죽산에서 내려오다가 영죽산이 아니라 그 정정각산 부처님이 도를 깨달은 정각산에서 내려오다가 수자타 마을로 가면서 그 니련선화 강가에 그 나무가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내가 사라수라고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 그 나무가 엄청나게 큰 거라. 그리고 인도는 더운 나라니까 나무 숲이 좋으면 거기가 최고야.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그냥 수백 평을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넣은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는 보통 이 뿌리가 하나만 올라오는데 줄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뿌리가 내려와서 또 땅에서 잡고 해가지고 사방에 그런 나무가 있어요. 나 보화덕불.

오늘 업무는 다시 정리하자면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15,000명의 대중이 모였는데 나가서 앉아서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 질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시고 설법하신 거예요. 무문자설경이라고 그래요. 묻는 사람이 없는데 부처님이 스스로 설했다 해서 아미타경을 무문자설경이라고 해요. 또 이것을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보다 분량이 적으면서도 아주 액기스만 딱 꼽았다 해서 무량수경을 대경이라는데 이것을 소경이라고 다이제스트 한 경이라. 그래서 이것은 재불보살이 아미타경을 수지독송하고 있어요. 수지독송.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무문부답이네.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쪽은 또 대답 안 해.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그래, 힘 없어가지고, 나는 힘내가지고 설법을 했는데, 대답은 힘없는 대답.

0: 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사에서 1주문 4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같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이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0: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0: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0: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가.

0: 나타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2: 네.
0: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을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0: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0: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도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에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저요?
0: 네.
1: 49년생.
2: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2: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1: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2: 네 번을요?
1: 네. 아니, 두
2: 아이고,
1: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2: 네.
1: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2: 아이고, 네.
1: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2: 안
1: 수술을
2: 아프고,
1: 안 아픈데
2: 네.
1: 이쪽 다리가
2: 반대쪽 다리가, 네.
1: 아파요. 그래가지고
2: 이게 이제 수술을
1: 단지
2: 여러 번,
1: 병원에는
2: 네.
1: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2: 네.
1: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0: 가벼운
1: 맞고
0: 치료만 받고 계신
1: 물도
0: 상황이고,
1: 빼고
2: 아,
0: 물도 빼고,
1: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2: 네,
1: 저기
2: 주사를
1: 일주일에 한
2: 맞았어요?
1: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2: 네, 어때요?
1: 그리고는
2: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1: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2: 아,
0: 네, 한 달.
1: 예.
2: 한
0: 좀
2: 달은
0: 짧은 것
2: 조금 너무
0: 같아요.
2: 짧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또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0: 네.
1: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2: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2: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2: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2: 아,
1: 이번에도,
2: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2: 네.
0: 큰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2: 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0: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0: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끼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

0: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임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0

0: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1: 50년 528이요.
0: 50년생이시고.
1: 네네.
0: 네, 저희 김우카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1: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네네.
2: 네.
1: 입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1: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2: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

0: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0: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2: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2: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더라고요.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2: 예.
0: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2: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점술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 예, 예.
0: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예,
0: 꼭
2: 예.
0: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이.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예.
0: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선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사

0: 목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0: 과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 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이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2: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2: 이루어질 것입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시즈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0: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단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단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8: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

나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참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원로의장 자광대종사가 승가의 원흉과 화합을 당부하는 유시를 발표했습니다. 자광대종사는 화합을 깨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자원순환의 의미를 담은 정크아트를 선보였습니다. 종로 노인복지관 신임 관장의 취임과 함께 지역 노인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정상교 금강대 교수가 불교계 AI 연구가 장밋빛 전망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지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서영철 전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연대 대표의 뜻을 기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4대 종교는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리랑카의 고대 불교 도시 아누라다푸라에서 금도금 불상 17구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7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30여 년 만에 나온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대책위원회와 중앙종회 종책모임의 성명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로의장 불영 자광대종사가 승가의 원흉과 화합을 당부하는 유시를 발표했습니다. 자광대종사는 어제 원흉과 화합의 모범적인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유시를 통해 승가의 근본은 원흉이고 승가의 생명은 화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우 스님과 진우 스님의 분주한 선거운동을 격려한 자광대종

0: 신임 관장의 취임과 함께 지역 노인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세제통과 장난감 등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폐자원이 하나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자원순환의 의미를 담아 조성한 작품에 담았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에코리아트 재막식과 함께 종로구 노인복지발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스님은 이번 간담회가 종로 어르신들의 더 나은 노후를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2: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뜻을 모으고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화합과 상생의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종로의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존중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지난 2007년 문을 연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종로엔 장금이 등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평생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를 지원해왔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산하기관으로서 불교의 자비와 나눔을 바탕으로 노인복지를 실천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 우리 종단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종로구 노인복지 중심에서 오랫동안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복지관 역시 종로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현장에서 잘 뒷받침해 주리라 믿습니다.
1: 전 관장 정관스님 곁에서 오랜 시간 복지 현장을 함께 지켜온 심희선 관장이 지난 7월 새롭게 복지관을 맡았습니다. 24년간 복지관에서 현장을 지켜온 심희선 관장은 그동안 복지관이 이뤄

0: 복지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가 마련됐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부터 지역 노인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궁금증이 오갔습니다.
1: 앞으로도 종로 2군으로서 어르신들 잘 모시도록 하고 항상 마음속에 변치 않는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오랜 시간 이어온 노인복지를 바탕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조계종 종무원조합원우회가 국내 위기가정 생계지원을 위한 기금을 모연해 재단법인 아름다운 통행에 전달했습니다. 김취현 위원장을 비롯한 종무원조합 집행부는 어제 아름다운 동행 사무실을 찾아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모연한 기금 659만 천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는 경북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 복구에 힘을 보탰는데 올해는 국내 위기 가정을 돕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법오스님은 종무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거나 의식을 기계에 옮겨 담는 SF 영화 속 미래상이 마치 현실처럼 다가오면서 불교학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이런 담

0: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적 현실 대신 유리된 공상에 매달리는 건 도리어 불교를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사유 체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1: 사실 인간은 부처님 출현 이후에도 탐진치가 그대로거든요. 이 AI가 좀 더 인간의 탐진치를 강화시키는가? 그럴 때 불교는 그 탐진치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가?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0: 소설이나 영화 속 미래의 상상에서 벗어나 오늘의 기술을 마주하는 것. AI 시대 불교가 현실의 과학 기술과 올바르게 소통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온 고 서영철 전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연대 대표가 지난 1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장례 대신 광화문에서 투쟁을 이어가달란 유언을 남겼는데요. 고인의 뜻을 기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4대 종교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주지 않습니다. 고 서영철 대표의 마지막 뜻을 기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4대 종교 추모제. 불교계 대표로 참석해 대방광불 화엄경을 봉독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숨진 사람은 서영철 대표까지 모두 1958명. 지난 2011년 급성 호흡 부전 환자들이 잇따라 병원에 입원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피해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가 산소통에 의존한 채 외로운 투병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국 추정 피해자 95만 명 가운데 공식 구제율은 불과 0.6%에 그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현실에 불교계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고통을 나누고 지원하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속히 피해자의 뜻대로 구제와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진득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3: 4대 종교는 추모에 그치지 않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기업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참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미흡한 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5: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미처 보호받지 못한 분들은 없는지 끝까지 챙겨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6: 법에서 또 시행령에서 제대로 명시하고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서영철 대표님에 대한 우리의 추모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 장례 대신 광화문에서 투쟁해달라며 투병 속에서도 끝까지 동료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외쳤던 고 서영철 대표. 4대 종교인들은 고인의 넋을 기리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을 향한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스리랑카의 고대 불교 도시 아누라다푸라에서 금도금 불상 17구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7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들인데요. 현지 고고학 당국은 고고학적으로 보호해온 이 지역에서 30여 년 만에 나온 가장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7: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 중부 북쪽에 있는 고대 수도 아누라다푸라. 이곳의 대표적인 불교 유적지인 아바야기리 사원에서 최근 뜻밖의 유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리랑카 고고학 당국이 지난 18일 사원 유적의 성벽을 발굴하던 중 금박을 입힌 불상 17기를 한꺼번에 발견한 겁니다. 불상들은 모두 청동으로 제작된 뒤 표면에 금박을 입힌 형태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발굴 책임자인 헤라스 씨는 이번 발견이 해당 고고학 보호구역에서 30여 년 만에 나온 가장 중요한 발굴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높이는 약 5인치로 불상들의 형태와 양식이 7세기와 8세기 유물들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석으로는 약

1200년에서 13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제작 시기와 성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존 처리를 거친 뒤 한 달가량 뒤에는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이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바야기리 사원이 단순한 지역 사찰을 넘어 고대 스리랑카 불교의 국제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누라다푸라는 오랜 기간 스리랑카 불교의 중심지였으며 아바야기리 사원은 테라와다, 대승불교, 금강승 계통의 전통도 함께 수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학자와 순례자들이 찾아왔던 국제적인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추가 분석과 보존 작업을 거쳐 이 불상들의 역사적 가치와

지장보살의 대원력으로 일체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성본스님은 영가를 모신 반야용선 이윤의식 후 소대에서 불자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병오년 백중기도가 여법하게 회향하게 됐다며 동참 대중과 사중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호원문화재단이 지역 내 아동 청소년 가정에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전통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체험행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우리 다 함께 해유를 진행했습니다. 호원문화재단 이사장 주경수님은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진정한 행복은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찾아오는 만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연잇밥 및 전통 떡 만들기 등 전통 음식 체험을 시작으로 연꽃 키링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아동 청소년 가정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제주에서 4.3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명상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가 지난달 30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3회 4.3 트라우마 치유 명상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된 공연은 피아노 연주 예스터데이를 시작으로 카멜리아 사운드의 귀로와 사랑가 등의 무대로 구성됐습니다.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 김용범 회장은 공연을 통해 아픈 기억이 치유와 평화의 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

0: 만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전법포교에 매진한 제가 불자님을 모셨습니다. 강이수 포교사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보교사단 단장 강의수라고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는 성가단체, 신도단체, 이렇게 포교단체

0: 이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어떤 인연들이 이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엮여지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불교 청년의 활동, 대한불교 청년의 활동,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포교사 교육 뭐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제가 접하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교사의 인연이 그 불교를 좀더그 활동,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포교사 교육 뭐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제가 접하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교사의 인연이 그 불교를 좀더그 배워보고 알아보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막상 이제 포교사라는 어떤 그런 큰그 뭔가 좀 배움, 지식, 그다음 지혜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 그 조그마한 어떤 소망들이 지금까지 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해서 이제 포교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또 맞상 포교사 활동을 하면서 생각과 현실이 좀 다르구나, 그런 어떤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0: 많지요.
1: 또 많아요.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0: 막상 포교사 하면은 뭔가 있을 것 같은, 뭔가 부처님 법을 정말 올바르게 배워서 지혜를 쌓아서 전달하고픈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걸 꿈꾸게

0: 지금 현 상태에서 내 삶을 얼마만큼 정의하면서 올바르게 가치 있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그 길을 가는 길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저에게는 그더 맞았다. 그런 방향에서 본다면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게 저에게는 포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불교를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포교를 하고 이렇게 포교사가 되어서 내가 달라진 점이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좀한 말씀 해 주십시오.
0: 예. 제가 어떤 상황마다 이제 결정을 하는 상황이 참 많죠. 누구나가 자기가 쌓아온 어떤 그런 그이 습관대로 결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대로 자기 이익을 챙길 것이고, 저는 이제 부처님 법을 이렇게 그 배우고 익히면서 이어오면서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아, 이런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할때 부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뭐 이런 결정을 했을 때내 주변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 나에게도 뭐 어떤 영향, 뭐 이익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습관이 조금은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지내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포교사 단장님 같이 진심으로 불교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꾸준히 우직하게 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가 이만큼이라도 또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불교를 전하는 사람.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신나고 고급스럽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신나고 고급스럽게.
0: 네, 조금 뭐 거창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나게, 재미있게, 좀 즐겁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교사 활동도 그 지식만 전달하는, 법회에 어떤 안내만 하는 그런 활동보다는 내 삶의 가치를 엮어가는 게 부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은, 이걸 좀더 신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신명이 나면은 좀더 힘이 나고, 좀더 조금 더 즐겁고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포교사 활동을 해보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급스럽게라는 표현은, 부처님 불교를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조금 이제 오래된 모습, 조금 뭐 옛날 모습,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그 상황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래됐더라도 값어치 있고 조금 고급스러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포교사가 물론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뭐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활동을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지혜와 지식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고급스러운 방향으로 가야 불교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 성숙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의 활동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방향으로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마음속에 있는 부분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전법포교의 마인드라고 볼수 있겠네요.
0: 예.
1: 신나고 고급스럽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자.
0: 예.
1: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0: 아, 예. 저희 포교사들은 이제 그 일반적인 사찰에서의 법회의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그 어린이 청소년, 직능 직장, 뭐 군포교, 그다음에 그 교정 교화, 뭐 여러 가지 이 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활동하는 팀이 그 33개 파트 정도 이렇게
1: 33개요?
0: 예, 됩니다.
1: 야.
0: 어린이 청소년부터 해서 모든 그 직능 단체까지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체들의 어떤 그 역할들이, 모든 그 상황을 스님들께서 그냥

0: 그 사찰에서 운영하시는 활동보다는 저희는 이제 현장에 있는 그 사회 현장에 있는 그런 그 활동들이 이제 이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 예, 3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일부러 관세음보살 33응시

전달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교사가 되어서는 그런 마음들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은 자기 수양이 필요합니다. 예, 자기가 뭐 크게 수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기 수양 정도 자기가 닦고 생활하고 하는 의식을 조금 더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쌓여가면서 행동을 해야 내 행동의 가치 기준과 가치가 이게 올라간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포교 활동이라고 포교사라고 이렇게 하면은 뭐 불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우쭐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 실질적으로 이제 부대낌 또는 승가 조직에 있어서의

0: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맥락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까 해서 이제 했던 게그 불교 문화 해설사 교육 과정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요 근래에 이제 그 명상 상담사라는 교육 과정을 이렇게 했고, 또 포교사로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스님들처럼 불교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불교 의뢰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큰 축으로 3개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포교사를 좀더그 양성은 되어 있는 포교사를 성숙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포교사들이 성장하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예,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군요.
0: 예.
1: 포교사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예, 끊임없이 더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군요. 예. 그리고 지금 포교사 활동을 하면서 특히 불교 문화 해설사로

0: 이런 부분을 해설하고 안내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으로 지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장엄이 되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부처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불교 해설사를 양성해서 쉽게 접하고 이분들이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불교 해설사에 좀 중점을 두고 저희 포교사 활동을 한다. 이렇게 좀할수 있겠습니다.
1: 좋네요. 그리고 불교 문화 해설하려면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겠네요.
0: 불교 문화는 이제 이론적으로 뭐 대부분 이제 포교사들은 불교 대학을 접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은 이제 불교 문화 교육 과정을 따로 신설을 해서 그 근래

0: 청소년들 상대로 또 활동을 많이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의 어떤 그런 가정 비율이 한10% 정도 된다고 이렇게
0: 10%요? 오, 제법 많네요.
1: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불교를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정착하는 사회가

명상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접근을 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좀 약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마음과 몸과 모든 부분을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은 내가 몸과 마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명상의 개념이 조금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습관에 의해서 이제 치유가 안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부분, 카운셀링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명상에다가 카운셀링 부분을 좀 넣어서 명상 상담사로 이렇게 조금 변경을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교육 체계를 이렇게 좀 만들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이 상을 좀 넣어서 명상 상담사로 이렇게 조금 변경을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교육 체계를 이렇게 좀 만들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이 상담이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치유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사찰에서는 이제 법회 중심으로 모든 의식, 의뢰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그뭐 공양하고 돌아가는 그런 불자의

0: 가르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포교사분들은 생업 활동하랴, 또 가정 활동하랴, 거기서 이제 짬을 내 가지고 전포포교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당신의 소중한 휴식 시간도 그렇게 내려놓고 생업 활동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짬짬이 포교 활동을 해주신 게 우리 포교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마음이 더 소중하고 더 값진 것 같다. 참 저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놀고 먹고 쉬는 시간도 부족할 텐데 그 시간에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주시는 포교사분들이 참 값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포교사 1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 포교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느끼신 바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었으면 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이뭐

0: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 또 나름대로 뭐 포교사단에서 불교 대학을 운영해 볼까 뭐 이런 생각, 또는 지금에 있는 현재의 포교사들이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들을 좀더 성숙시키고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포교사 대학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양성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드는 게 저희들의 어떤 생각이고, 또한 종단에서 생각하는 포교사들이 승가 단체는 아니지만 승가 단체의 역할을 할수 있는 조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방향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저기 포교사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또 화합하고 하는 길에 마음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예, 일단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교사 단장으로서 앞으로 포교사의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저는 포교사 활동이 부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뭐 그런 포교사 활동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삶이 좀더 가치 있게, 자기의 삶이 조금 더 성숙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포교 활동보다는 내가 고민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포교사 활동의 어떤 그런 그 방향성과 가치관을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1: 예. 인생 키워드 이세 가지 질문 중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키워드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교사님이 생각하는, 강일수 포교사님이 생각하는 포교란 무엇인가요?
0: 포교다. 이런 부처님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 또 이렇게 생각할 수
1: 아,
0: 있겠습니다.
1: 찾아가는 것. 예.
0: 그 단순히 부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렇게 접할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루고 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포교의 방법이지요. 물론 그걸 실천하는 분들이 뭐 승가단체에게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같이 갈수 있는 사람을 동반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1: 예.
0: 그러면은 그 길에는 포교라는 대전제가 있고, 그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확장성이 있지요. 그렇다면은 포교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방향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곳, 거기 곧 포교
1: 예.
0: 현장이다. 저는 그렇게
1: 예.
0: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평생 이 전법포교의 길을 묵묵하게, 우직하게 걸어오신 우리 강일수 포교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무엇인가요?
0: 저는 특별한 경전을 이렇게 뭐 하지는 않습니다만, 평소에

0: 있는 의식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천수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 특징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우리 그 삶의 방식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 방식을 따라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경전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희수 포교사 단장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1: 예.
0: 저는 가피는 꾸준함에서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 지혜, 지식 이런 걸로 아르마리 이런 부분으로 어떤 거를 선정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어떤 지속함 속에서 부처님 법이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로서 꾸준하게 부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추진한 말이 이런 부분으로 어떤 거를 선정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어떤 지속함 속에서 부처님 법이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로서 꾸준하게 부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추진한다면은 부처님의 가피는 내 삶을 정리하는 그런 꾸준함 종착점에서 입지 않을까, 가피를 입지 않을까. 그러면은 가피는 지속할 수 있는 꾸준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가피란 지속할 수 있는 꾸준함이다. 아까 말씀하신 우직함하고 그대로 통하는 거네요. 우직함, 꾸준함, 지속, 묵묵하게 계속 나아가는 거. 그걸 한 단어로 묶으면 정진인 것 같아요. 정진. 예. 오늘 우직한 우리 포교사 단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0: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제7회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의

0: 시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리연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류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모세 어른

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김운지은이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륜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지금도 말만 물어보세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5: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4: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5: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4: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

성정신자는 깨끗한 신심을 이룬다는 것은 유신공룡하여 신심의 공룡이 있어서 신심의 공룡 신심이 그냥 한번 이렇게 했으면 그 능력이 굉장히 이건 참 희한한 일이라 능신 믿을 수 있다 무엇을 믿을 수 있냐 그 신심의 공룡이 있어서 여래의 본행 소입이라 부처님의 본행 부처님의 본래 행도 있을 것이고 부처님의 본원 본래 원력도 있을 것이다 본원 본행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시야 본사의 본래 근본 행이 뭐냐 도대체 근본 행 부처님의 근본 행이 뭐냐 이와 같이 믿음이 이루어지고 근본 수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이제 보살행이 바로 뭘로 가는 길이다 성불로 가는 길이다 하은경 팔지보살 부동재감이 이렇게 나와요 수로이행이라고 육로난행이라 하거든 육로 바다에 가는 길은 굉장히 수월한데 비유를 이렇게 해놓죠 팔지보살쯤 되면 무생법인을 얻게 되면 육지에서 배를 놓아줬는 배를 육지에서 여러 사람이 붙어서 100년을 밀어가지고 해운 큰 배 한 척을 100년을 밀어가지고 어째어째 가지고 육지에서 100년을 밀어가지고 그 배를 해운대 앞바다 저기 영호도 앞바다에 오륙도 앞바다에 띄었다 100년을 밀어가지고 육지에서는 그렇게 힘이 들더니 쉽게 말하면은 탐진치가 있을 때는 수행이 그렇게 힘이 들더만은 탐진치가 턱 끊어지고 바다 위에 배가 떡 뜨니까 한나절 가는데 100년 가는 것보다가 갑절로 멀리 가버리더라 예? 가시 있는 마음으로 보복하는 마음으로 앞에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거 뭡니까 유연심, 뭐 조순심, 적정심, 조복심, 정멸심, 겸하심, 윤택심, 부동심 이런 거 불탁심 이런 게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100년을 가본들 정사작반이라 모래로 쪄가지고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원효성님 그랬죠 유지인의 소행은 정리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정사작반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쌀을 가지고 밥을 짓고 지혜 없는 사람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데 천년이 간다 하더라도 단지 사력일 뿐이라 모래 자갈일 뿐이지 익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은 믿는다 성취 제 바람일 바람일다 행을 성취한다 이것이 이제 바람일 행이 바로 보살행이죠 예, 보살은 깨달은 사람이 가는 게 바람일이고 또 신입 제 성지라 훌륭한 지위에 들어감을 믿는다 훌륭한 지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수성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차례차례로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시를 잘하는 사람이라야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서 참회가 되고 잘 안 베풀어 주는 사람은 저쪽에 세치기 잘해요 그러니까 참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진 다란이 인욕을 참을성이 있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히 쉼없이 정진을 하거든요 용맹하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자비롭게 돼서 조건 안 따지니까 부지런하니까 정진하는 사람은 첫째 예경을 잘합니다 예의가 반듯합니다 둘째 참회도 잘하고 셋째 남이 좋을 때 시기 질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의 동참을 합니다 근청

그다음에 정법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참선하다 산매가 오고 고요가 떡 찾아와가지고 저 정의 쌍수라 선정과 지혜가 같이 쑥 돋아오면은 개향, 정향, 해향이 돋아버리면 해탈로 내 이렇게 즐겁네 해탈하고.

어떤 생멸적으로 뭐 사람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두려움이 있습니까? 많죠. 십지품 제일 아래 처음에 나올 때 근본적으로 다섯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추려서 두 가지 두려움은 그겁니다. 육체적으로 병고에 괴로운 것이 인생의 누구에게나 공통 분모.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은 뭡니까?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게 돈이라. 예? 그러니까 돈에 경제적으로 좀 만족할 줄 알고 육체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아픈 거 수긍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조금 내게 여유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 가난으로부터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경제를 좀 해탈이 됐고 아, 이 정도면 됐다. 새끼 밥만 먹으면 됐고 뭐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고 스님들은 그걸 갖다 삼조연하 칠척포단이라 하거든. 석가래 세 개 밑에 칠척포단 요 하나 이불 하나 깔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매일 부끄럽다니까. 신생장 불가계라. 생장 깨뜨릴 수 없고 불법의 생장을 생장 불가계 불공 불법이라. 불가계 불공 또 무너뜨려지지 않는 영원한 불공. 중생이나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것하고 부처님하고는 급이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불공 불법이라. 이미테이션하고 진짜하고 어떻게 가격이 똑같겠어요. 명품 이미테이션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렇게 이미테이션 도인들이 많은 거는 부처님 워낙 명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신부사의 불법이라. 부사에 한 불법을 불가사에 한 불법을 믿는다. 참 믿을 수 없는데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우리 사진을 찬탄해야 돼요. 신출생 무중변 불경계라. 중간이 됐든지 변이 됐든지 그죠? 중심이 됐든지 변이 됐든지 그런 거는 본래 없다 이거. 허공이 어디까지가 중간이고 허공이 어디까지가 가냐 이 뭐 허공이 있기는 하나 이거지. 무변 허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변이 없어야 무변이 무변이라야 무변이라 할 수 있죠. 진짜로. 그죠? 중간도 중간도 어디가 허공의 콤파터 중심점 잡아봐라. 어디가 허공이 중심점이 있겠냐 이 말이야. 예? 우리 마음이 그렇다. 예. 본심에 진심에 가면은 중변이 중도 저기 써놨지만 저 중도 저 못 읽어가지고 어떤 분 중하로 읽는다. 예. 저 꼬다짜 아닙니다. 길도짜입니다. 길도짜. 예? 저걸 쓰신 분은 이렇게 초를 해가지고 기초 밑그림을 단청을 하다가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초를 갖다 거꾸로 칠 때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거꾸로 치면은 단청을 다 하는데 초를 이제 거꾸로 누가 한번 초쳤다 하잖아요. 거꾸로 한번 쳐버리면은 뭐 싹 다 지우고 다시. 그 정도로 정성 들이신 분이라. 그 저런 분들은 글을 저렇게 쓰고 중도로 가신 거라. 중도로 가셨다. 그 당신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귀한 거는 92세에 열반하셨나 4세에 열반하셨나 그때 통사에 다 기증해버리고 박물관에. 그 우리나라 단청은 거의 저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불심이 깊어지겠습니까? 부처님을 장엄하면서 그죠? 법당을 장엄하면서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어른들이 많죠. 자, 중간도 가장자리도 없는 부처님 경계를 내는 것을 믿는다. 중변이 없는 것이 중도 중도 하지 마라. 중도 아닌 것이 중도 없는 것이 진짜 중도니라. 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지. 무노사 무노사 하지 마라. 무노사까지도 없는 것이 무노사다. 예? 예. 중생 중생 하지 마라. 시명 중생이요. 비중생 시명 적비중생 시명 중생 적비 부처 시명 부처. 자, 열애의 한량없는 경계에 따라 들어감을 믿으며 내지는 신성치 가라. 가보를 성취함을 믿나니 그 요언지 이요언지 그 요언지 요점을 들어서 설명할 것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신일체 보살 행가 요점이 이겁니다. 그죠? 일체 보살 행가 내지는 어디에 일체 보살 행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역지 예? 한이지 이구지 바랑지 이면지 난선지 현연지 원행지 부등지 순회지 법은지까지 이 열 개 어째가지고 그 십지를 다 얘기하면서 1초, 2초만 해보라. 이 열 개 일체 보살 행이 단계 단계에서 올라가서 52단계까지 쫙 올라가서 발심지부터 올라가서 그죠?
부처님

삼매 지지 안녕 따라 삼맥 삼벌이 묘각 등각까지 올라가서 열의 지혜와 또 말하는 힘을 믿는 것이니라. 설법하는 힘. 여기 설한다는 것은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바세계를 우리는 음성교체라고 합니다. 음성으로서

0: 세력으로 다스리라. 힘으로 찍어 눌러버려라. 예? 그리고 보더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법력으로 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의 자비로움 있잖아요. 부처님이 가피력으로 제도하라. 그런 사람들 법을 써내줘도 괜찮은데 그 뻑센 중생들은 돈 안 주면 공부하러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 여기 같이 공부하러 모시고 올 때 어떻게 돼요?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자비대 주고 회비 내주고 예? 그러니까 끌고 오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되면 이제 보드리해지면 자기가 회비 내고 밥 사고 여기 역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뭘 힘이라고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설력, 힘이라고 하는 건 뭘 힘이라고 합니까? 힘은 재력이 됐든지 학력이 됐든 체력이 됐든 법력이 됐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정득 얻은 능력을 힘이라고 합니다. 예? 힘이란 말 근력이 됐든지 그런데 뭐 꿈속의 힘은 몽력은 빵점이요. 꿈속에는 뭐 금을 갖다가 한 추럭을 줬을 때도 한 개도 없는 거지. 그쵸? 그 험한 그걸 갖다가 망상이라 하잖아요. 망상. 꿈속에서 깨달으면 빵점이라 해. 눈을 떠라 이거지. 눈을 떠라. 그래서 견성, 성품을 봐라. 어떤 걸 봅니까? 능견난사라. 부사이한 것을 능히 볼 수 있어야 된다. 부사이한 것을 보려면은 무안입이 설신이로 보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넘어갑시다. 불자야 이 보살이. 가만 강의하다 보니까 제 혼자만 신나는 것 같네. 여러분도 재밌습니까?
1: 예.
0: 이런 거 재밌어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한경이 재밌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깨구리 원맨쇼 하는 거 비슷한 거 재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강의하기 좋아하는 데가 백담사하고 운문사 학인선생님들인데 운문사 학인선생님들 가면은 별 얘기 안 하는데 까라라라 웃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면 이제 그 가르치던 강사 선생님들도 그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입이 삐죽 튀어나오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것들은 내가 가르칠 때는 잠만 자더만은 잠도 안 자고 웃기만 잘 웃고 앉아있다. 배신감을 느낀다 해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계사에 가면 그 해안나무 해나무라고 있어요. 통사도 종각에 가면 해수창창이라고 시가 이제 낀 게 있는데 그런 걸 뭐 해수가 창창하다든지 해나무가 큰 나무가 큰 나무 한번 보면은 사람 같거든. 불보살 같거든. 근데 그런 나무를 범어사 은행나무나 특히 해나무 같은 경우는 궁궐에나 심고 큰 절 아주 신령스러운 곳에 심는 나무인데 거기에 해나무 꽃이 지금 이 더울 때 꽃이 피잖아요. 그게 연두색 비슷한 게 하얗 쪼쪼무리한 게 그게 연두색에다가 흰색에다가 그렇게 녹색으로 꽃이 그렇게 피는데 그걸 우문사 가면 그 지금 학장 선생님하고 절교에서 이렇게 그 얘기도 하고 그 해나무를 같이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 불국사 학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걸 해봤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감이 없기 때문에 조계사도 가면 해안하면 커다란 게 있어요. 예? 마당에. 그 옆에 조계사 가면 서울 조계사? 하얀 소나무, 백송. 대웅전 앞에 그것도 있거든. 그 백송 그 추사, 김정희 선생 그 고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인데 그 무덤에 가면은 그 백송이 영조로부터 하사받은 게 있거든. 그 백송 이런 것들은 아주 기물이라. 그러니까 사람처럼 봐야 돼. 사람보다 더 귀한 거거든. 세상에 그런데 그 해나무 꽃을 내주겠다고 둘이서 주워가지고 원래 졸업반이 바짝 말라가지고 내가 저 나무 꽃을 좋아하는데 우리 스님한테 보내야지 라면서 내한테 보내온 거라. 보내왔는데 둘 다 뭐 미국에 살던 사람이고 한 사람이고 이렇게 한국말 잘 못 쓰니까 영어로 잔뜩 써놨어. 그 영어로 이제 그 해나무 시에 대해서 쭉 한대니까 너무나 잘 쓰기로 보내고 한 사람은 간센보살을 싹 그러가리 보내왔는데 통

이렇게 불법은 흘러가고 정신은 흘러가는 것 같다. 이제 밑에 이제 유전돼서 흘러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미 꽃을 줄 정도의 사상이 됐다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해나무는 자라고 있는 거라. 해나무 꽃을. 혹시 해나무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요. 범어사도 지금 올라가면 두 그루가 있어요. 아주 멋지죠? 잘 생겼지? 운문사께 좀 더 크고 범어사 것보다. 그런데 그런 것

벼슬 자리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이러면 마당에 흰 꽃이나 심지 뭐 이렇게 모란 같은 거 심지 않잖아요. 흰 꽃이나 다 심고 그 소나무 같은 거는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려 그러면은 가일 달았다가는 쉽게 얘기하면은 시집 장가 갔다가는 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부처님이 딱 쳐다보니까 그래 대가 있거든. 좋기는 좋지만 인간이 가야 될 길은 길인데 그래 가지고는 소나무처럼 기둥이 될 수도 없고 대들보가 될 수 없다. 사과나무, 배나무 가지고 무슨 기둥 삼는 거 받는가? 복숭나무 가지고 기둥 삼아 볼까요 한번? 그거는 가일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그렇게 제목을 쓸 수 없어요. 하물며 잣나무도 마찬가지라. 네, 소나무 정도 기둥 쓸 때는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장자에도 보면 무용지 대용이라고 세속적으로 쓰이는 것이 별로 없어야 이 보살행 쪽으로 가는 게 한의지 여기도 나와도 마찬가지. 저 뒤에 가면 어떠냐? 한의심이 도달하고 진짜 한의지에 가려면 어떻게냐? 출가해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의지 다 보고 좀.

착이 되게 강합니다. 암만 싫은 사람 있잖아요. 똥꼬집입니다. 똥꼬지. 그 여기 자세하게서는 그 나왔잖아요. 무명의 가래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입 교만 고당이라 교만하니까 암만 탱천이라 저 하늘을 찌른다고. 하늘을 찌르는 암만이 자기 가슴에 심장에 박해가 있다. 그거 잡으러 가야하면은 원행지거든. 그게 빠져야 무생법인이거든. 그러면 어떠냐? 바깥으로 안에서 계속 깊은 병이 있으니까 바깥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입 가래망이라. 가래라고 하는 건 제6

하세요. 이러고 속이고. 아, 처음에 아첨하는 거는 왜곡돼서 정직심이었거든. 그래서 불능자출이라 능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굽은 마음에 아이고 아첨하는 사람도 허리도 얼마나 굽혀있는지 몰라. 심녀 간질이라 자기 거 아끼고 남 질투하고 마음에 그죠? 마음은

심정심리는 어디서부터 들어가느냐? 아만이 사라진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대목이. 그 심정심리가 이제 무생법인이다, 무공용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경계가 올라오면 확 끌어올랐고 이걸 분이라 그래.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심리학을 이게 현상심리도 있지만 그 현상심리가 끝나고 불교 공부 하안경을 보려면 심청심리를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 심청심리는 어디서부터 들어가느냐? 아만이 사라진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대목이. 그 심청심리가 이제 무생법인이다, 무공용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랐대.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반드시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들은 유식이나 하안경 공부 야무지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정신분석을 이만큼 갈 때까지 가는 건 없거든. 그걸 제일 잘해놓은 것이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그런 걸 안 보고는 그냥 해봐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찢어진다. 아까 전 게 아니고 뭐지. 그 머큐름 바르는 거 비슷한 거. 자, 아까 전 게 옥도 전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치심식하라. 마음에 불을 붙여서 치연불식이라. 불꽃이 꺼지질 않아. 범소 작업이 모든 업을 짓는 것이 개전도 상응이라. 원리 전도 몽상이 아니고 개전도 몽상이라. 개자, 무슨 개자인지 모르겠다만은 모두 다 전도 몽상하고 딱 들어붙어 있다. 그 어디에 가서 이제 불상응하느냐 보세요. 미상응, 어디 가서 이제 상응하느냐, 불, 진심하고. 바깥에 경계하고 어디서부터 상응하지 않느냐? 팔지보살부터. 팔지보살부터 이제 상응하지 않아요. 팔지보살부터는 이름 알아가, 부동지가. 그건 가지도 못해. 용류, 유류, 무명류.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용류, 유해. 유해를 갖다 욕이라 그래. 사실 그거 똑같은 말이야. 용류나 유나. 무명류, 견류, 12연기가 있는데, 상속, 기심, 의식, 종자야. 이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상계의 밭에 다시 고통을 내나니 이른바. 12연기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쭉 하는, 중간에 끊을 수 없으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른바, 오늘 그냥 이렇게 들어만 놓으세요. 요거 하나 가지고 제가 설명해도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 설명해도 못할 부분이 지금 요 부분들이. 요게 이제 불교의 모든 대장경의 핵심이에요. 12연기. 예? 사성제 12연기가, 사성제 12연기가, 그거는 뭐 하루 종일 아니고, 1년 내내 요것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 그 여기에 한번 읽고 마는 글이 아니에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많이 파악하거나 수박 딱 먹으면 이거 항토 밭인지 모래 밭인지 안다니까. 딱 사과가 이래 나무에 달려가 있는데 아, 저거 따라 저게 맛있겠다 금방 알아버린다니까.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고 큰 자비와 지혜를 내어 또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을 내가 끈지어 필경까지 안락한 곳에 둘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뭐라고 적어놨어요? 안락한 곳에 안락지초에 안락동에 왜 두노 이게 그러므로 큰 자비와 강명과 지혜를 낸다고 하느니라. 요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이 되면 한 10분쯤 다시 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념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에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해갑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에는 하림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부다의 사념처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해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부따회

0: 그래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3: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밥을 지을 때도 전기밥솥이 아닌 버너에 밥을 지어야 하는데요. 조금은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그 덕분에 밥 한 그릇의 귀함을 알아갑니다. 밥이 익어가는 동안 아이들은 기도를 올리는데요. 직접 물을 길어오고 쌀을 씻어 밥을 준비한 만큼 기도에 정성을 더하는 아이들. 장난기 가득하던 모습은 잠시 내려놓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어느새 밥이 다 되고 정성껏 지은 첫 밥을 부처님께 올리는데요. 스님은 오늘의 이 경험이 먼 훗날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답니다.
1: 언제 이렇게 밥을 지어보겠어요? 부처님한테 이렇게 지어서 공양해보겠어요? 어제 그래서 쌀을 갖고 오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쌀을 갖고 온 걸로 부처님께 공양을 지어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또 의미가 있고 아이들도 또 굉장히 내가 길어온 물로 이렇게 지으니까 너무 좋죠. 기도에 의미가 아주 그냥 뼛속 깊이 담긴 게 아닐까?
0: 어느덧 점심 무렵 칠부람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는데요.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부터
2: 원샷
3: 다시. 와, 너무 맛있다.
4: 맛있지?
3: 네,
4: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지?
3: 아,
4: 빵도 있단다.
5: If you want to rest, can come in here.
6: Yes.
5: 아.
0: 멀리서 찾아온 외국인까지. 예진 스님은 그 누구도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7: 저 서울에서부터 여기 오려고 금호봉까지 정상까지 찍고 계속 내려오고 이게 석탑까지 이제 돌다가 저희가 이제 물이 아예 뭐 없었거든요. 근데 딱 여기 칠보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너무 지금 감사하게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지금 놀고 있습니다.
8: 위에 올라가실까요?

0: 돌아보며 추억을 쌓은 아이들. 과연 칠보람에서의 시간은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1: 절에서 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스님들을 되게 존경을 많이 했어요.
2: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산에서 산다는 게 뭔가 신기했어요. 거기 올라가긴 힘든데 올라가면 뭔가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뭔가 좀 들어서 풍경이.
0: 그렇게 아이들은 산에서 배운 소중한 마음들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3: 꽃보다 추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 칠보람 주문사 예진입니다.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의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ARS를 통해 BTN 불교 TV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아이들을 보내고 스님이 향한 곳은 바로 중흥사. 칠보람과 함께 스님이 오랫동안 지켜온 또 하나의 도량인데요. 이곳 중흥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3: 네, 중흥사는

0: 법당을 가득 채우는 스님의 맑은 노래소리.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어쩐지 기도를 올리는 듯한데요.
1: 아, 이것도 기도죠. 우리가 사실은 연불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다 음악이란 말이에요. 음악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합창은 약간 서양 음악이잖아요. 뭐 멜로디나 우리는 그 전통 음악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절집안에서 하는 음악들은 음악이지만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현대 사람들은 또 서양 음악에 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한 우리 법문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훨씬 더 그 법문을 그 기억하기가 쉬워요.

0: 기도의 모습은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답니다. 연불이든 노래든 그 안에 온 마음을 담는다면 그 또한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데요. 좋은 가사를 되새기며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는 한 소절 한 소절이 이들에겐 또 하나의 기도가 되어갑니다.
1: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점도 있고 또 갈등도 생기고 분별심도 생기는데 절에서 합창을 하는 순간은 그런 다 모든 힘든 시름을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은 아주 행복하고 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0: 이번에는 합창을 마친 스님이 밥상을 들고

0: 어쩔 수 없이 보냈죠. 지금은 아이고 고생한다, 잘한다 이만뿐이에요.
1: 처음엔 마음 아팠던 딸의 선택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어머니. 긴 세월 묵묵히 걸어온 딸이 그저 대견하고 고맙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서로의 곁을 지키게 된 두 사람. 함께 걷고 웃으며 사진을 남기는 평범한 순간들이 지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법당 한가운데서 매트를 펴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중흥사에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요가 수업입니다. 수업을 이끄는 선생님은 스님의 사촌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기리는 마음으로 지금껏 재능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절에서, 그것도 법당에서 요가를 한다는 것.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2: 좀 많을 때는 또 한 열 몇 명 정도가 돼요. 그 법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오시는 분들은 아, 좀 특이하잖아요. 다른 곳은 좀 콘크리트 건물 안에.
1: 지금껏 재능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절에서, 그것도 법당에서 요가를 한다는 것.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2: 좀 많을 때는 또 한 열 몇 명 정도가 돼요. 그 법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오시는 분들은 아, 좀 특이하잖아요. 다른 곳은 좀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이렇게 요가를 하는데 법당에서 하니까 스님 너무 좋아요. 기운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 법당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 보기가 참 그 쉽지 않잖아요. 보통 오면은 뭐 절하고 뭐 기도를 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요가도 수행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품 안에서 그냥 누워서 또 이렇게 부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다들 좀 행복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요가는 시작된 요가였어요.
1: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듯 몸을 굽히고 펴는 일 또한 하나의 수행이라 말하는 스님. 가쁜 숨을 고르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 잡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법당을 찾는 이들의 표정에도 한결 여유가 묻어납니다.
3: 제가 이제 요가학원을 다녀보진 않았지만 절에서 해서 훨씬 더 이 기분이 좋아요. 하고 나면 몸도 많이 이완이 되고 마음 다스리는 데도 그렇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4: 다른 시설에서 하는 요가보다 좀 더 집중되는 느낌이 들고 저는 불교 유치원에 나왔어서 이 분위기가 더 익숙해서 좋은 것 같아요.
1: 스님은 일상의 수행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데요.
2: 모든 바람은 다 지나간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다 지나가니까 잘 견뎌라. 견디면 된다. 좀 힘들지만 참고 견뎌보자. 모든 바람은 다 지나간다. 이런 거를 제가 말없는 부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말없는 부처님이 그런 법문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자연이 그냥 다 설법을 하고 있어요.
1: 그 일상에는 칠부람과 중흥사를 오가는 일도 빠질 수 없습니다.
5: 스님, 네. 오늘은 또 어디 나가시나요?
2: 오늘도 칠부람 갑니다.
5: 아, 칠부람에 또 갔다고
2: 네. 네.
5: 이 칠부람이랑 중흥사 왔다 갔다 하시는 거 힘드실 텐데 네. 중흥사에서만 뭐 수행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0: 마이진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1: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잘 안 하는데요.
2: 하지 마요. 하지 마요.
0: 쾌둥아. 와.
3: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2: 안녕.
3: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4: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0: 아, 얘 빼요. 뭐 재미없는
4: 방송. 개성과 매력까지.
0: 쾌둥이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주별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2: 더 누구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있습니다. 금정통님 법어사는 지난달 30일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정호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방장 정여대종사의 회향 법문으로 지난 6월 3일 입제를 시작해 90일간 이어온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를 원만 회향했습니다. 방장 정여대종사는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며 일상에서도 평안을 찾는 것이 참된 공부라고 강조했으며 주지 정호 스님은 최근 네팔 자연재해 희생자들의 명복과 이재민들의 평안을 함께 발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회향식에 이어 선망 부모와 유주무후 고혼을 위한 천도제가 봉행됐으며 만장과 위패를 든 이웃 행렬이 소대로 이동해 연간

0: 사회복지재단의 산하기관으로서 불교의 자비와 나눔을 바탕으로 노인복지를 실천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우리 종단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종로구 노인복지 중심에서 오랫동안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복지관 역시 종로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현장에서 잘 뒷받침해 주리라 믿습니다.
0: 전 관장 정관스님 곁에서 오랜 시간 복지 현장을 함께 지켜온 심희선 관장이 지난 7월 새롭게 복지관을 맡았습니다. 24년간 복지관에서 현장을 지켜온 심희선 관장은 그동안 복지관이 이뤄온 성과를 돌아보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이제는 복지관이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면서 우리 서울의 중심이 종로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더욱 존중받으시고 또 지역사회 어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0: 간담회에는 유찬종 종로구청장도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노인복지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가 마련됐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부터 지역 노인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궁금증이 오갔습니다.
3: 앞으로도 종로의 일꾼으로서 어르신들 잘 모시도록 하고 항상 마음속에 변치 않는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오랜 시간 이어온 노인복지를 바탕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조계종 종무원조합원우회가 국내 위기가정 생계지원을 위한 기금을 모연해 재단법인 아름다운 통행에 전달했습니다. 김추현 위원장을 비롯한 종무원조합 집행부는 어제 아름다운 통행 사무실을 찾아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모연한 기금 659만 1,000원을 기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는 경북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 복구에 힘을 보탰는데 올해는 국내 위기 가정을 돕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은 종무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거나 의식을 기계에 옮겨 담는 SF 영화 속 미래상이 마치 현실처럼 다가오면서 불교학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이런 담론이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공상에 지나치게 기대어 있다는 비판적 연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5: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 미래, 한 사찰 가이드 로봇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설법하는 경지에 이른 사회를 그린 한국 영화 인류 멸망 보고서 천상의 피조물. 공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천해 실시간으로 포인트를 받고 이를 돈처럼 쓰는 어두운 미래상을 다룬 태국 영화 미래의 우리는 붓다 데이터. 상상력으로 그려낸 먼 미래의 이야기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불교학계 연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지능 AI의 출현을 전제로 로봇의 불성 유무나 인간의 의식을 기계에 옮긴 디지털 자아의 윤회 가능성을 다룬 논문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담론이 현실적 기술 장벽을 배제한 채 SF적 공상에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상교 금강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불교계 AI 연구가 트랜스 휴머니즘의 장밋빛 전망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불교가 의식에 대한 굉장히 깊은 어떤 철학을 축적하고 있다 보니까 AI가 발전하면 우리의 의식을 기계에다가 업로딩해서 영혼이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5: 정 교수는 뇌

0: 과학적 현실 대신 유리된 공상에 매달리는 건 도리어 불교를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체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1: 사실 인간은 부처님 출현 이후에도 탐진치가 그대로거든요. 이 AI가 좀 더 인간의 탐진치를 강화시키는가. 그럴 때 불교는 그 탐진치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가.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0: 소설이나 영화 속 미래의 상상에서 벗어나 오늘의 기술을 마주하는 것. AI 시대 불교가 현실의 과학기술과 올바르게 소통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온 고서영철 전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연대 대표가 지난 1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장례 대신 광화문에서 투쟁을 이어가달란 유언을 남겼는데요. 고인의 뜻을 기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4대 종교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영정에 떨어진 빗물을 닦아내는 유가족의 손길. 고 서영철 가습기 참사 피해자 연대 대표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는 유가족의 눈물도 빗물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고 서영철 대표의 영정에 떨어진 빗물을 닦아내는 유가족의 손길. 고 서영철 가습기 참사 피해자 연대 대표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는 유가족의 눈물도 빗물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고 서영철 대표의 마지막 뜻을 기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4대 종교 추모제. 불교계 대표로 참석해 대방광불 화엄경을 봉독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0: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참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미흡한 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1: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미처 보호받지 못한 분들은 없는지 끝까지 챙겨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2: 법에서 또 시행령에서 제대로 명시하고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서영철 대표님에 대한 우리의 추모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장례 대신 광화문에서 투쟁해달라며 투병 속에서도 끝까지 동료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외쳤던 고 서영철 대표. 4대 종교인들은 고인의 넋을 기리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을 향한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스리랑카의 고대 불교 도시 아누라다푸라에서 금도금 불상 17구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7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들인데요. 현지 고고학 당국은 고고학적으로 보호해온 이 지역에서 30여 년 만에 나온 가장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4: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 중부 북쪽에 있는 고대 수도 아누라다푸라. 이곳의 대표적인 불교 유적지인 아바야기리 사원에서 최근 뜻밖의 유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리랑카 고고학 당국이 지난 18일 사원 유적의 성벽을 발굴하던 중 금박을 입힌 불상 17기를 한꺼번에 발견한 겁니다. 불상들은 모두 청동으로 제작된 뒤 표면에 금박을 입힌 형태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발굴 책임자인 헤라스 씨는 이번 발견이 해당 고고학 보호구역에서 30여 년 만에 나온 가장 중요한 발굴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높이는 약 5인치로 불상들의 형태와 양식이 7세기와 8세기 유물들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석으로는 약 1200년에서 13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제작 시기와 성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존 처리를 거친 뒤 한 달가량 뒤에는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이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바야기리 사원이 단순한 지역 사찰을 넘어 고대 스리랑카 불교의 국제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누라다푸라는 오랜 기간 스리랑카 불교의 중심지였으며 아바야기리 사원은 테라와다, 대승불교, 금강승 계통의 전통도 함께 수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학자와 순례자들이 찾아왔던 국제적인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추가 분석과 보존 작업을 거쳐 이 불상들의 역사적 가치와 제작 배경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장성지 고창 선운사 도소람이 우란분절 백중회향을 맞아 조상영가를 천도하고 생명살림 민물고기 방생을 실천했습니다. 도소람은 지난달 30일 극락보전 앞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전국에서 모인 불자 500여 명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백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감원 성본스님의 주관으로 상단불공과 실현대련이운 소전 등의 순서로 열린 이날 회향법회에서 동참 대중들은 지장보살의 대원력으로 일체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습니다. 성본스님은 영가를 모신 반야용선 이윤의식 후 소대에서 불자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병오년 백중기도가 여법하게 회향하게 됐다며 동참 대중과 사중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호원문화재단이 지역 내 아동 청소년 가정에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전통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호원문화재단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수덕사 복합문화센터에서 지역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우리 다 함께 해유를 진행했습니다. 호원문화재단 이사장 주경수님은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진정한 행복은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찾아오는 만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연잇밥 및 전통 떡 만들기 등 전통 음식 체험을 시작으로 연꽃 키링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아동 청소년 가정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제주에서 4.3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명상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가 지난달 30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3회 4.3 트라우마 치유 명상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된 공연은 피아노 연주 예스터데이를 시작으로 카멜리아 사운드의 귀로와 사랑가 등의 무대로 구성됐습니다.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 김용범 회장은 공연을 통해 아픈 기억이 치유와 평화의 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0: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
1: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부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도심 속 특별한 문화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숨쉬다 예스지.

0: 된 책을 보면서 어느 순간 이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의 그 연결망을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좀 깊이 깨닫게 느껴진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이 영...

0: 알면 사랑한다. 사랑하면 표현한다. 사랑하면 실천한다. 여기까지 꼭 가슴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엘님, 그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생활 속의 생태 감수성을 깨우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꼭 가슴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엘님, 그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생활 속의 생태 감수성을 깨우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1: 네, 저는 생태 감수성은 우선 제 주변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평상시에 있잖아요. 등산객들 보면은 이어폰 귀에 꽂아놓고 주변을 네. 아예 안 보고 걸을 때가 많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그 이어폰을 빼고 그냥 잠깐 멈추고
0: 네.
1: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0: 네.
1: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0: 네.
1: 그게 자체가 저는 생태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0: 네.
1: 또 네. 주변에 관심을 가지는 것.
0: 네. 호기심을 가져보자.
1: 호기심. 네, 네 맞습니다.
0: 우리 천도스님, 이 불교에서 말하는 동체 대비, 이 동체 대비 마음도 아마 이 생태 감수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네, 지금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2: 너와 내가 하나다.
0: 네.
2: 연결되어 있고 너는 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0: 네.
2: 우리가 살면서 왜 너는 내가 아닌가? 나는 왜 너가 아닌가?
0: 네.
2: 이런 데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분명히 저희는 하나라고 배웠고 하나이고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너인 걸 잊어버리고 네가 나인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0: 그렇죠.
2: 늘 문제인데 자연과 함께 하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산과 강과 바다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 물을 먹고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야채를 우리가 먹고 길러진 것들을 먹고 이 공기를 같이 마시고 하면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호흡이잖아요. 이 것처럼 함께 숨쉬다 함께 숨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미운 사람이 숨 토해낸 거라고 내가 호흡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2: 그러니까 그가 내쉰 숨을 내가 들이마시고 내가 내쉰 숨을 그가 들이마시면서 우리는 한 몸인데 이미 한 몸인데 그걸 늘 망각하기가 쉬워서
0: 네.
2: 생태 그 감수성 교육을 따로 또 하기도 합니다.
0: 네 그러시군요.
2: 네, 네.
0: 그렇다면 기후 위기 극복을 타지만은 이 환경 보살로 살아가는 불자들을 위해서 환경 옥에도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2: 아 옥이 안 가져왔는데.
0: 네.
2: 저희 불교 환경연대에서 만든 환경 옥에가 있어요.
0: 네.
2: 환경 옥에는 천지 자연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임을 알아서 존중하며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0: 네.
2: 두 번째는 경쟁 대립하는 죽임의 삶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많고 빠른 것보다 적고 작은 것을 추구하며
0: 네.

0: 제가 살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발생을 합니다.
1: 네.
0: 왜 거기서 대발생했을까요?
1: 와.
0: 그 숲이 쫙 파괴되고 거기 탄소 중립 그리고 힐링 숲이 만들어집니다.
1: 아.
0: 숲이 만들어졌는데 왜 벌레가 생겼을까? 그 편백숲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좋아하는 숲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숲을 쫙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냐면, 그 숲을 밀어버렸으니까 바닥에서 어린 새싹들이 쫙 자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거기 봉산에서 대벌레가 대발생했습니다. 대벌레.
1: 네.
0: 그래서 러브보그 이전에 사실 대벌레가 대발생해서 막 산에 낙엽처럼 쌓였었어요.
1: 네.
0: 그걸 산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러브보그 같이 이미 중국에서도 살충제를 너무 많이 뿌렸던 거예요.
1: 네.
0: 살충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러브버그가.
1: 아, 잘 견디네요. 살충제 저항성이 강해서.
0: 강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러브버그를 잡아먹는 다른 생태계가 완전 다 무너지고,
1: 네.
0: 러브버그에게는 살충제를 뿌려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계속해서 살충제로 대응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숲을 잘랐으니까 자른 그 나무들이 다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러브버그가 어디서 자라냐면 그 죽은 나무 밑에서 번식을 하고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러브버그한테 환경을 다 조성해줬죠.
1: 네.

0: 생각을 하고 정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단지 우리 이 자연의 일부인 거예요. 참나무인 것처럼 떡갈나무가 하나 있는 것처럼 뭐 해바라기가 한 그루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자연의 일부인데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우리 이 자연의 일부인 거예요. 참나무인 것처럼 떡갈나무가 하나 있는 것처럼 뭐 해바라기가 한 그루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자연의 일부인데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는 네. 그런 아만심과 자만심 네. 이거를 버려야 되겠다. 네.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할 때 인상을 버려야겠다. 네. 사람 지가 뭐라고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네. 함부로 개입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생물 다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식지의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서식지도 내가 필요하니까 공항도 만들어야 되고 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케이블카도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재단을 하고 이 생물권, 산, 강 뭐든지 다 개입을 합니다. 네. 그 개입하는 데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만하지 않고 인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아, 그리고 우리 연구원님 계속 이제 생태 감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천도스님께서 사람 지가 뭐라고 했잖아요. 개미 입장에서 볼 때 사람 지가 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2: 네. 생태 감수성이라고 하니까 되게 뭐 거창한 말처럼 들리는데 저는 생태 감수성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냥 출근하기 위해서 대문을 딱 열고 나섰을 때 그 아스팔트 틈새에서도 되게 많은 풀꽃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 풀꽃들한테 이름을 알고 한 번씩 인사해 주는 겁니다. 네. 어, 냉이야 너가 꽃이 폈구나 안녕. 방가지똥아 안녕. 대망초야 안녕. 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를 해줍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해주고 이름을 알아서 부르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우리 인간의 개발과 욕심 앞에서 희생된다는 것을 사실 애써 배우려 하지 않아도 네. 알게 됩니다.
1: 느끼게 되죠.
2: 네. 네. 그래서 저 멀리 부산의 가덕도에 100년이 넘은 동백나무 우리나라 유일한 그 동백나무 노령님 군락이 네. 공황에 의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고 새만금의 갯벌이 매립이 되어서 얼마나 네.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지금 뻘이 썩어가는지를 눈에 보이게 되고 네. 그런 아픔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에 함께하는 것 그게 네. 바로 생태 감수성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1: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마리엘님은 그 네. 생태 감수성에 대해서 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여기도 또 어려울까요?
3: 아니요. 좋은 대답들이 이미 나왔는데 네. 요약을 해보자면 네. 내 주변에 관심을 가지면서 잊고 있던 그 관계성을 다시 느끼는 것
1: 회복하자.
3: 그게 바로 네. 생태 감수성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 서로를 돌보는 것
1: 네. 네. 와, 정리 잘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리엘님께서 이 한국의 산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이 한국인들의 등산 문화? 등산 문화에 네. 대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3: 맞습니다.
1: 하셨어요. 어떤
3: 네.
1: 부분이 안타까웠습니까?
3: 네. 아까도 조금 이미 언급을 했는데 네. 저는

0: 이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과소비. 여러분들이 미션을 하나 하면 좋겠어. 친구분들이든지 식구들하고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기 운동. 아니면 그게 정말 어려울 것 같으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기 운동. 그걸 한번 제안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집안에 냉장고도 두 개, 세 개씩 있습니다. 파먹기를 해도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있고 또 밖에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사지 않는 달,
1: 네.
0: 아무것도 사지 않는 주,
1: 네.
0: 한 주 이런 운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비를 좀 줄이자.
1: 네.
0: 소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마트를 다녀오면 알맹이보다 쓰레기가 훨씬 더 많은 거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불량하고 비윤리적인 물건들을 사주지 맙시다.
1: 네. 네. 저부터서 냉장고 들어있는 것부터 먼저 파먹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셨어요. 그렇다면 환경을 지키는 일은 어렵고 희생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인식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네, 팁이 있으면 제안을 좀 해주세요.
2: 그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뭐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물 한 잔을 두고 반쯤 채운 컵을 두고
1: 네.
2: 이게 반밖에 없네. 혹은 이거 반이나 찼네.
1: 네.
2: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헌신이나 아니면 불편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돌봄이에요. 사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지만 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상이 불타고 있고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말 못하는 비인간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만 잘 산다? 그런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1: 네.
2: 이 생태 위기와 기후 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 네.
2: 희생과 불편이 아니라
1: 네.
2: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보듬어 안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분이 꿈꾸는 10년 후에 지구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지구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천도 스님부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3: 네.
0: 10년 후에 10년이

0: 필수품입니다. 외출하실 때. 우리 스님 손 드셨나요? 아, 저 뒤에 손 번쩍 드신 불자님. 이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저 뒤에
1: 핑크색.
0: 자, 무엇일까요? 피디님. 야, 답변을 들어보도록. 아,
2: 텀블러,
0: 거기가 먼저
2: 텀블러입니다.
0: 크게
2: 텀블러.
0: 또 세 가지. 손, 텀.
2: 텀, 불, 러.
0: 손,
2: 텀.
0: 텀.
2: 장바구니 맞아요. 장바구니. 자,
0: 장바구니, 텀블러. 또 장바구니. 손은
2: 손수건.
0: 손수건. 정답. 자, 선물 전해 주시고요.
1: 저 이거 하나 제안하고
2: 감사합니다.
1: 싶은데 네. 지금 이 자리에 본인 몸에 손수건과 텀블러와 장바구니가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0: 있는 분 손들어.
1: 오, 오 많으시네요.
0: 다 선물 드려야
1: 다
0: 돼요?
1: 못 드리겠네.
0: 못 드려요? 자 다음 그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마리엘님을 위해서 내가 퀴즈 낼게요. 네,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유럽 숲속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저의 고향은 어디일까?

0: 등에서 걷거나 이동하며 쓰레기를 줍고 분리배출까지 하는 환경정화 활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집게 봉투를 뭐라고 할까요? 여기도 마치도록 할까요? 자, 플로어에 네, 정답자가 없으면 이쪽으로 기회를 드릴까요? PD님? 네, 플로어에 기회를 드릴까요? 어디? 저요, 안 계십니까? 우리 천도스님이 정답 맞출 수 있어요? 천도스님 사실 정답 모르거든요.
1: 플로깅.
0: 아시네. 컨닝 하신 거 아닌가? 컨닝 하셨죠?
1: 아니에요. 걷기와 수줍을 저희 오늘 아침에도 지금 우리 연대 활동가들 네. 했거든요.
0: 맞습니다.
1: 8시부터 10시까지 수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능하면 에레어를 쓰지 말자 이래가지고
0: 네, 맞습니다.
1: 플로깅보다 수줍, 쓰레기 줍기에서 네. 수줍이라고 하는데
0: 쓰레기 줍기.
1: 플로깅.
0: 사실 정답. 네. 사실 우리 비구니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 나오고 해가지고 이 주변에 줍깅 많이 합니다. 이 주변에 쓰레기 줍기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플로깅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또 귀한 시간 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환경운동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후위기는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불교에서는 나와 자연은 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자리가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공영철 불자님, 윤정아 불자님, 최은숙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붓다회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린 붓다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한 주만에 다시 뵙네요. 시청자 네.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한 주만에 다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이라는 책을 쓴 저자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작가님 강연을 듣고 나서 결혼식에 대한 생각이 꽤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오늘 강연에 앞서서는 이 작가님 결혼 사진 좀 구경시켜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진을 만났습니다. 무려 계단에서 찍으셨더라고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1: 저는 일단 스튜디오 촬영이라고 하는 그 웨딩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
0: 우리가 스드메라고 해서 스튜디오 꼭 찍지 않아요.
1: 그렇죠. 네. 근데 그 스가 빠진 거죠. 네. 근데 그 이유는 뭐 스튜디오 촬영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가 좀 책을 쓰면서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어딘가
0: 스튜디오 꼭 찍지 않아요.
1: 그렇죠. 네. 근데 그 스가 빠진 거죠. 네. 근데 그 이유는 뭐 스튜디오 촬영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가 좀 책을 쓰면서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어딘가 업체가 찍는 것보다 네. 내가 사는 이 첫 신혼집의 집에서 찍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로 뭐 집 안방, 거실 그리고 네. 그 아파트 계단에서 이렇게 찍으면서 친구들이랑 이제 뭐 가족들이랑 같이 사진 촬영하고 그걸 이제 대신 웨딩 사진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0: 지금 사진을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진이 저는 뭐 어설프거나 어색한 부분이 없이 그야말로 멋지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이게 아무래도 친구들이 찍어주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고 재밌는 맞아요, 네. 모습이 담겼을 것 같아요.
0: 이 부케도 들고 계시고요.
1: 네.
0: 그죠? 그리고 드레스도 입고 계신데 이 드레스 가격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였나요?
1: 아,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네. 제가 이제 그 중고거래로 5만 네. 원에 사서 네? 4만 원에 다시 되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 원으로
0: 만 원짜리 드레스네요.
1: 네, 촬영도 하고 이제 본식에도 그렇게 이제 중고거래로 한 드레스를 입고 식을 치렀습니다.
0: 본식 또한 그렇게 네. 중고거래를 통해서 웨딩드레스를 구매하셨고 네. 그 드레스도 다시 되파셨나요?
1: 맞습니다. 식이 끝난 날 바로 올려가지고 아주 기운이 좋은 드레스다 가져가셔라 해서 그렇게 이제 중고로 얻고 또 다음 신부분을 위해서 드리기도 했죠.
0: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작가님 덕분에 그 드레스가 뭔가 역사가 생기고 스토리가 생기고 기분 좋은 운을 전하는 그런 드레스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이 소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멋진 선택을 하긴 하셨지만 결혼식이라는 게 혼자 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동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가장 가까운 남편분의 마음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 서로 마음이 잘 맞으셨나요?
1: 아니요.
0: 아닌가요?
1: 사실 남편은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면서 일반적인 결혼식을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네. 그런 분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기도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제 싸움이라고 했던 그 대화 과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준비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뭔가 저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납득 가능한 선에서 서로 조율을 하는 게 그 네. 어떤 결혼 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그렇습니다.
0: 아, 돌이켜보니 그런가요? 이 마음을 굳게 먹었더라도 남편분도 좀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또 주변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흔들릴 만도 한데 그때마다 어떻게 다시 용기를 내고 마음을 잡으셨어요?
1: 일단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결심한 어떤 기준을 좀 주변에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0: 오히려 알리셨군요.
1: 네. 네. 그래야 주변 분들도 그냥 무작정 이게 좋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 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좀 존중을 해주시고

0: 사람 기준에 따라가다 보면 그게 가장 자기다운 결정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정확한 기준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나와 잘 맞지 않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때 고민을 깊이 있게 해본다면 멋진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작가님, 3월에 책이 나왔어요. 이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작가님의 책을 읽고 기준이 분명해지면서 결혼식 준비의 방향을 바꿨다는 소문도 혹시 있을까요?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작가님, 3월에 책이 나왔어요. 이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작가님의 책을 읽고 기준이 분명해지면서 결혼식 준비의 방향을 바꿨다는 소문도 혹시 있을까요?
0: 실제로 이제
1: 네.
0: 독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1: 네.
0: 그냥 언젠가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결혼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됐다 이런 분이 계시고, 정말 한 분은 책 읽고 바로 공공 예식장

안녕하세요.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이라는 책을 쓴 저자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결혼식이 많이 자본화되었다, 비용이 많이 비싸졌다, 그 과정에서 신랑 신부는 오히려 갈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여겨지는 신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 지구, 살아가는 이 지구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결혼식 하면 떠오르는 풍경들 하면서 신랑, 신부, 꽃장식, 그리고 축하하는 하객들

깨끗한 피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역시 다 하나하나 연출된 것에 가까웠는데요. 제가 이렇게 도식화된 것만 보더라도 그 요소가 10가지가 많습니다. 피부 관리, 헤어라인 정리, 승모근 주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 많은 요소들을 보고 에이 저걸 누가 다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결심했다라고 하면 가는 곳이 바로 웨딩 박람회입니다. 박람회에 가서 저도 플래너분을 만났어요.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보고 또 결정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드레스를 고를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플래너분이 저를 굉장히 매서운 눈빛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가리고 싶은 부위 있으세요? 라고 첫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사실 속으로 좀 깜짝 놀랐어요. 저의 컴플렉스가 되는 그런 신체 부위를 바로 물어보신다는 게 좀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그 플래너분이 바로 얘기하시기를 신부님은 여기 승모근 아니면 팔뚝살만 조금 잡으시면 이런 드레스를 더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컨설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식을 하겠다고 했지 어떤 광고 모델을 하겠다, CF를

비싼 값을 들여 선물을 사야만이 이 프로포즈가 성립하는 것처럼 그날은 여성이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하는 것처럼 일종의 역할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는 부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부 사이에서도 이 신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려는 여러 노력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브라이덜 샤워입니다. 브라이덜 샤워라는 단어가 좀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신부 파티의 개념인데요. 그냥 맛있는 걸 먹고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련의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케이크를 맞추고 드레스를 맞춰 입고 프로포즈와 마찬가지로 꽤 화려한 공간을 빌려서 이 파티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그런 많은 여성 친구들이 섞여 있겠지만 마치 결혼 적령기가 되면 모두가 결혼을 해야 해라는 한 가지 답안만 있는 것처럼 이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사실 신부가 주인공이라는 말 아래에 많은 여성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같이 질문해봐야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신부는 과연 결혼식의 주인공일까요? 그리고 꼭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 역할을 신부가 도맡아서 합니다. 결제를 하거나 예약을 하거나 뭐 관리를 하는 것들의 이런 사소한 디테일을 신부가 결정하는 것이죠. 결혼 준비 평균 기간은 290일, 많게는 460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 되는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이 모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좀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여성들은 집안에서 가사노동을 도맡아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라는 이 행사에서 그 역할이 조금 더 연장이 되고 만 것인데요. 신부가 주인공이라면 과연 이렇게 바빠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바쁩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또 진짜 바쁘겠다, 지금쯤은 뭘 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모두 서로 꿰뚫고 있을 정도로 정형화된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많은 예능 프로그램 혹은 뭐 유튜브, 블로그의 사례만 보더라도 신부들이 저마다 자신의 꿀팁을 공유합니다. 일정은 이런 엑셀표를 참고하면 좋다. 예산 관리는 이렇게 관리하면 좋다라는 자신들의 꿀팁을 공유하는 것이죠. 과연 어떤 영화와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토록

그렇다 보니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이런 예비신부 관리를 할래? 이후에 가사노동을 할래라고 했을 때 여성에게 모든 역할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결혼식에 신부가 주인공이다라는 말 아래에 많은 현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이 결혼식, 그 안에는 사실 개인적인 문제만큼이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또 하나 엮여 있습니다. 바로 탄소 배출, 오염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통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이다 라는 말처럼 흔한 한 가지 문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3번, 4번 대여 후에 폐기되는 웨딩드레스도 많다고 합니다. 워낙 트렌드죠. 이 특성 때문에 오염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염이 조금이라도 묻은 드레스를 입고 싶어하는 신부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피팅 그리고 대여, 실제로 시착 이후에 매 과정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탁기에 이 미세 플라스틱을 필터링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그대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고요.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해봤을 때 반 이상이 섬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게 입었던 이 드레스가 사실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한 관계자는 매 시즌 3분의 1에 해당하는 드레스를 모두 교체해야 된다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초저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값싼 드레스를 굉장히 빠른 주기로 또 값싸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디자이너들도 이런 저렴한 드레스를 싸게 사서 들여와서 세네 번 입고 다시 폐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버려진 드레스는 과연 잘 재활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레스의 구성 성분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분리 배출, 즉 재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리가 쉬운 그리고 싼 개발도상국에 그냥 버려지게 되고요. 이렇게 산처럼 쌓인 쓰레기산은 지역 생태계를 파괴시키는데요. 워낙 오래 또 크게 있었다 보니까요. 이 지역에 사는 소들은 그 산에 올라서 염물 대신에 이 섬유 쓰레기 조각을 씹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식장에서 신부를 빛나게 했던 그 웨딩드레스의 끝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던 거죠.

이번에는 신부의 손에 들린 부케를 생각해 볼까요? 평범한 꽃다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들어지는 과정도 비용도 굉장히 다릅니다. 꽃다발은 한 단에 5만 원 정도 한다면 비슷한 크기의 부케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부케는 일명 수율이 꽤 낮은 그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꽃을 이만큼 들여온다면 완벽한 꽃잎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없는 꽃들만 부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버려지는 것도 많다는 뜻이고 곧 탄소 배출도 많다는 건데요. 부케 한 묶음에 배출되는 탄소량은 1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인지 감이 안 와서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요. 서울 중심에서 화성까지 중형차로 타고 갔을 때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과 비슷한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들린 그리고 사실은 하루 30분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는 이 부케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쓰레기와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식에 사용되는 꽃이 부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식장 전체를 꽃으로 채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길에서 보는 꽃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수입해오기 때문인데요. 이 수입해오는 꽃들 어떻게 이렇게 싱싱하게 예쁜 채로 딱 이 결혼식장에 올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냉장을 해서 배를 타고 오랜 시간 오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국내산 꽃보다 1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식장을 국내산 꽃으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10분의 1가량 없앨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러한 꽃들을 그냥 화분에 두는 것이 아니죠. 플로럴 폼이라고 하는 그런 폼에 꽃을 꽂아서 꾸미는데요. 이 플로럴 폼은 일회용품입니다. 한번 사용하면 딱딱하게 굳어서 사용하지 못하고요.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식이 끝나면 다 버려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최근에는 플라워 디렉팅이라는 서비스가 늘면서 이 꽃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예식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시간대별로 다르게 사용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오전 시간대에 신부가 노란 꽃을 원하고 오후 시간대에 핑크색 꽃을 원한다면 한 번마다 매번 꽃을 바꿔줘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꽃들은 다 버려지고 그 과정에 필요한 탄소 배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들어가서 꽃을 보고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해왔다면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꽃들이 달리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꽃뿐만 아니라 나무로 식장을 꾸미는 트렌드도 늘고 있다고 해요. 특히 호텔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런 초호화 결혼식장에서는 살아있는 편백나무 혹은 벚나무를 그대로 잘라서 테이블 장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초호화 예식장의 경우에는 이런 꽃 장식만 하더라도 1억에서 3억 원대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꽃 장식은 너무 평범해. 나는 나무를 사용하겠어 하는 이런 허례 허식이 늘어나면서 생태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서 결혼식을 중심으로 신부가 주인공인 날이다.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소비하는 날이다. 라는 이런 보통의 관념에서 좀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봤는데요. 저는 결혼식을 이렇게 다시 정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날. 인생에 한 번뿐인 유일한 순간이 아니라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순간순간이 모두 인생에 한 번뿐이니 더 가치 있게 써야 하는 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그저 약속하고 미래를 꿈꾸기만 하는 날이면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노웨딩이라는 트렌드도 동시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쭉 이어져 온 이런 피곤한 소비 옵션들이 너무 지치다 보니 아예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결혼식을 하지 않고 바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겠다라는 흐름인데요. 물론 이런 노웨딩 트렌드도 여러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와서 식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주변 가족들이 보기에는 제가 결혼식 날 당일인데 왜 저러는 걸까?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저의 가치관, 저의 기준을 가족과 주변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마저도 굉장히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의 신부, 보통의 부부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을 저의 기준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또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똑같은 장소, 비슷한 복장을 입고 찍는 사진이 아니라 정말 우리 부부만이 가능한 사진을 찍어준다면 매 결혼기념일마다 또 새로운 의미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기준으로 이런 새로운 결혼식을 시도했지만 아마 사람마다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결혼식을 꾸며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기할 게 아니라 나의 기준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색하고 그것을 함께 맞추어갈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신만의 식과 세레모니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려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업체의 시선에서 계속 직장을 바라봤다면 이제 다시 나의 기준을 되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업체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남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서 결혼식을 새롭게 정의해 간다면 더 이상 힘들고 피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결혼 이후에 뭐 졸잔치라든지 젠더립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결혼 이후에 뭐 졸잔치라든지 젠더리빌 행사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장례식과 같은 많은 가족 행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순간에 저는 소비 옵션이 도래에 있다고 생각해요. 리스트를 주고 가격표를 주고 이것을 선택만 한다면 너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또더 안정적일 거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겠죠? 하지만 이런 소비 옵션을 결제할 때가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을...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이 주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랐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2026년 8월이에요. 지금 2026년 8월인데 며칠 전에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PD님이 저한테 인터넷 동영상, 너튜브 인터넷 동영상을 딱 보내오셨는데 어색하기 짝이 없는 제 얼굴 사진에 뭐 자극적인 제목이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자식들 운이 뻥 뚫린다. 이렇게 하면 돈줄이 쭉쭉 돈줄이 생긴다. 뭐 그런 제목으로 제 얼굴이 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누가 또 내 법문, 내 강의 베껴다가 가짜 채널 만들었나 보다. 요새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봤는데 진짜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눌러봤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말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막 날조를 해가지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가짜 영상을 너튜브에서 막 그걸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막 내용에 산소에 가서 이렇게 하면 자손운이 뻥 뚫립니다. 생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뭐 재물운이 생깁니다. 뭘 어떻게 하면 무슨 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런 별 말도 안 되는, 저는 오로지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부처님께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해라, 오직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라,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저는 오직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무슨 생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산소에 가서 이렇게 하면 자손운이 뚫린다, 나는 그런 걸 믿지도 않고 그런 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에 없는 내용은 큰 스님들의 법문과 큰 스님들의 말씀에 의지해라. 부처님 경전 아니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큰 스님들, 큰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 그분들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그런 얼토당토 없는 미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봤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불자분들이 광우스님 고맙습니다, 광우스님 감사합니다, 와 광우스님 말씀처럼 광우스님이 가르쳐주신, 오랫동안 우리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오랫동안 이 소나무를 꾸준하게 보셨던 불자님들, 그리고 좀 감각이 세밀한, 감각이 세심한 그런 젊은 불자분들은 이렇게 듣다가 광우쓴 법문 아닌데? 이거 광우쓴 스타일 아닌데?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처음에 자기도 헷갈렸대. 목소리는 광우쓴님 목소리인데 아무리 봐도 광우쓴님이 이런 얘기 하실 분이 아닌데? 이거 광우쓴님이 평소에 하시던 법문하고 너무 선을 넘었는데? 아 이거 가짜구나. 그렇게 아세요. 소나무를 꾸준하게 보셨

수가 있어요. 점점 이제 데이터가 확장되다 보니까 AI도 갈수록 발전을 하더라고요. 물론 AI도 틀릴 때가 있어서 저도 반드시 AI와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은 뒤에도 AI의 내용이 올바른지를 저도 반드시 재확인을 해요. 왜냐면 지금 AI가 많이 발달해서 옛날보다는 좀 틀린 게 점점 적어지고는 있지만 AI도 기계인 이상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뭐 사람도 실수하는데 AI도 가끔씩 틀릴 때가 있어서 AI에서 얻은 그 결과, 그 내용들을 제가 재확인은 하기는 하지만 공부하면서 AI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AI를 좋아해요. 일종의 슈퍼 백과사전 하나를 얻은 듯한 느낌? 근데 가끔 AI를 이용하다가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AI가 더 발달해서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도 가끔씩 여기까지 멈춰도 되지 않을까? 지금 AI도 다 활용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하고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AI가 더 발달하게 되면 지금은 사진 하나 박아놓고 음성만 나오지만 지금 상태로 AI가 더 발달하면 제가 지금 불교TV, BTN 이 스튜디오에서 소나무 찍듯이 내 모습 이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 광우라는 모습 그대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다가 제가 하지도 않은 법문이나 강의를 날조해 가지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생생한 영상이 나올 수도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발달하면.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나. 정말 평소에 내 법문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 아, 스님. 처음에 저희도 듣다가 목소리는 광우 스님 목소리인데 내용이 이상한데 하고 저희도 헷갈리고 의심했어요. 근데 듣다가 우리 광우 스님은 이런 법문 할리 없다. 이런 말씀 할리 없다. 그럼 평소에 광우 스님이 하던 그런 말씀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런 건 아예 눌러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이제 너튜브에서 제 영상을 자주 보는데 자꾸 뭐 이렇게 하면 재물운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손들의 앞날이 뻥뻥 뚫립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그런 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땅의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광우 스님도 자본주의에 물들었구나. 조회수 쪽쪽 빨아먹으려고 이제 자극적인 제목과 평소에 안 하던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제 사람들 관심을 받고 집중을 받아가지고 조회수 쪽쪽 빨아먹으려고. 아유, 그 순수했던 광우 스님도 자본주의에 물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우 쓴 제가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아, 그런 분들도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10년 넘게 진행하면서 한결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지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세 가지. 첫째, 염불, 기도를 많이 해라. 염불을 하건, 어떤 뭐 경전을 독송하건, 다란이를 외우건, 절을 하건, 기도를 많이 해라. 업장 소멸, 기도를 많이 해라. 항상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기도만 많이 해서는 기도빨이 약하다.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야 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복의 원인, 씨앗을 심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라는 말씀.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나무에서 한결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닦아라. 오직 이세 가지고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과업보, 인연법, 불보살님의 가피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풍수지리, 땅, 뭐 하늘의 뭐 별자리, 사주팔자, 무슨 특별한 비방 이런 걸 추구하지를 않아요. 저는 제가 얻은 결론은 진정한 불자라면 죽으나 사나 부처님 경전을 마음의 거울로 삼아서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아니, 팔만대장경 아무리 봐도 풍수지리 얘기가 없어요.

풍수지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풍수지리도 훌륭한 동양철학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팔만대장경에는 풍수지리 얘기가 없어요. 팔만대장경에 보면 오히려 부처님이 불유교경이라든가 다른 수많은 경전에서 비구는 혹은 진정한 수행자는 혹은 진정한 불자라면 하늘의 별자리를 본다거나 땅의 기운을 본다거나 남의 꿈을 해몽해 준다거나 다른 사람의 점을 쳐준다거나 이런 걸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요. 수많은 불유교경이나 수많은 경전들에 보면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요. 팔만대장경을 보면서 느낀 게 부처님은 한결같이 수행해라, 정진해라, 마음을 닦아라, 육바라밀, 보살행을 닦아라 라는 근본적인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그런 어떤 마음 밖에서 찾는 비방, 비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어요. 물론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팔만대장경을 보면 하도 팔만대장경에 수많은 경전들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그런 약간 이상한 내용에 담겨있는 경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불교 공부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실천되어졌던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가 경전을 분류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큰 스님들이 경전을 분류하는 작업 중에서 이거는 실제로 인도에서 넘어온 경전이 아니라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어진 경전이다라고 판명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적으로 크게 증명되어졌던 경전, 깨달음을 얻으시고 수행하셨던 큰 수행자들이 증명하셨던 경전을 기준으로 삼아라. 천수경이나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충분히 역사적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이 가장 아끼고 가장 의지하였던 그런 대표적인 경전들을 기준으로 삼아라. 또 저희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와 같이 중생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짓 정보, 가짜 정보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 자신조차도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저도 그렇지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 얘기하다가 순간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이렇게 강의할 때 잘못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거짓 정보, 가짜 정보가 횡행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경전 공부를 더 잘하셔서 부처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혹 인터넷 동영상으로 혹은 누군가의 법문이나 강의를 들을 때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면 부처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도 좀 안타까워. 솔직히 말하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신행생활을 잘하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소중한 불자님들도 계시지만 안타까운 분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어요. 부처님 경전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이 말을 믿어버려요. 그러다 생기는 부작용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사이비 종교가 그런 거예요. 사이비 종교가 교주라는 사람의 말을 믿다가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중생들을 보면 인생 살면서 답답하고 힘드니까 자꾸 그런 데 끌리나 보다, 뭐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많지만 비유를 들자면, 어떤 불자가 있어요. 어떤 신도님이 있는데 이 신도가 평생 금강경을 독송해요. 평생. 여시아문일시불제사위고 기수고고도건 여대비구존 1250인고 매일매일 금강경을 외워요. 그 매일매일 금강경을 외우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이라는 상, 법이 아니라는 상,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상, 어떤 모양,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 금강경을 평생을 읽었는데도 스님 나 이사 가야 되는데 손 없는 날 좀 잡아주세요. 아니 좋은 날에 이사 가는데 날 잡고, 그런 거 자체가 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스님 올해가 삼재인데 삼재풀이 해주세요. 여러분 원래 삼재풀이는 불교에 삼재풀이라는 게 없었어요. 팔만대장경을 아무리 보세요. 삼재풀이가 없어요.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따져가지고 올해는 무슨 띠가 삼재고 뭐 해야 되고, 요게 원래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나쁜 일이 생길 때일수록 더 닦고 닦고 닦아야 되고, 좋은 일이 생길 때일수록 내가 지은 좋은 업의 인연이 열매를 맺고 있구나. 내가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되새기면서 그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지혜와 자비를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띠를 보고 뭐 삼재가 어떻고, 이걸 하면 삼재 때 나쁜 일이 안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이에요. 상. 그리고 여러분 우리 동짓날만 팥죽 먹잖아요. 아 팥죽 먹는 거 좋아요. 아 절에 와서 많이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짓날 팥죽 먹는 건 좋아요. 좋긴 좋은데 하나는 확실히 하자고요. 동짓날 팥죽 먹는 거는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민간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동짓날 팥죽 먹는 게 원칙이면

장비상 직전열에 모든 모양이 다 허망하니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본다면 열에 부처님, 진짜 부처님을 보게 되리라. 그 금강경에서 뭐라고 해요? 응당 머무르는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해라. 더 정확히 말하면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포함하여 육바라밀 보살행을 닦아라. 자비행을 닦아라. 지혜와 자비를 닦아라.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오직 지혜와 자비를 닦아라.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중생들은 평생 금강경 외웠는데도 삼재니 이사 가는데 날 잡아야 된다느니 무슨 짓을 하면 뭐 재물운이 뚫린다느니 뭘 하면 자손들이 잘 풀린다느니 마음 밖에서 자꾸 그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 밖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을까? 그거는 경전의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경전의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물론 또 우리 순진하신 또 신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면 삼재풀이 하지 말라는 거야? 안 하면 찝찝하고 불안한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건 제

0: 불자로서의 그런 행복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하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은 뿌리가 되고 상냥한 말씨는 줄기가 되고 참는 마음 너울너울 가지가 되고 보시는 주렁주렁 열매가 된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부럽다. 맞아요? 이렇게 어머님이 되게 크게 웃으셨어요 지금. 부모 귀에는 가소롭게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지가 뭘 안다고 자식이. 야 네가 뭘 알아. 엄마 시키는 대로 해.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해. 까불지 말고. 애들이 그러죠. 아니야 내 친구들은 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비정상인 거야. 또 고마운 줄 알아. 밥 세끼 먹여주는 거 확 내다 버리기 전에. 나의 정확합니까? 나의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랬더니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그 고민을 평가했어요. 뭐라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임마 라고.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는 배부른 소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 고민을 평가했어요. 뭐라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임마 라고.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는 배부른 소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부모의 저울 위에 이 말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이 친구들은 입을 닫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부모님한테 자기의 얘기를 안 해요. 친구들끼리만 해요. 근데 5급끼리 바둑 둬서 어떻게 실력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에요. 하지만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들 같이 이제 상담하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 그 녀석들이 엄청 긴장해요. 제 앞에서. 이리 바짝 이리 앉아. 왜냐하면 자기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님 앞에 엄마가 상담 신청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보다 더 무서운 스님에게 평가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딱 그 자세예요 애들이. 근데 저는 그래요. 야 여자친구 있냐?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럼 얘가 갑자기 깜짝 놀래요. 없는데요. 그래요. 왜 없어?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왜 몰라 딱 보니까 알겠는데. 딱 그렇게 비웃어요 애들이. 이러고 웃어요. 열리는 거. 열리는 거. 야 너 학교에서 이상한 선생님 없어? 누구야? 너 학교에서 진짜 이상한 선생님 없어? 있어요. 누군데? 저희 화학 선생님이요. 어떤데? 맨날 애들 때리고 욕하고 그래요. 어떻게? 줄줄. 제가 뭐라 그랬죠? 없어? 누군데? 어떻게?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얘기를 할 뿐이에요. 두 시간 내내 떠들어요. 얼마나 애들이 수다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가 저 바깥에서 문 내 귀를 대고 듣고 있어요. 상담하는 거를. 그리고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님 제가 저렇게 말이 많은지 몰랐어요. 이건 뭐냐면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심지어는 어떤 애는 그래요. 담배를 핀대요. 엄마 몰래. 그래서 엄마가 그걸 알게 될까 봐 두렵대요. 이미 저하고 많은 것들이 이제 쌓인 거예요. 그때 스님이 엄마한테 얘기해 줄까? 안 된대. 큰일 난대. 그래? 그럼 언제 얘기해 줄까? 졸업하면 얘기해 달래. 알았어. 내가 졸업하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그 얘기 해줄게. 이런 얘기를 애들하고 하잖아요. 애들이 마음에 저분은 나를 평가하지 않는 분.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상즉법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봐봐. 소리를 들으려면 너한테 소리가 없다니까? 색깔을 보는 너한테 색깔이 없어. 너는 색깔로도 정의할 수 없고 소리

생각하고 닦는다. 읽어볼까요? 문사수.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삼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달콤하게 제 마음에 착 와닿는 게 있고요. 어떤 건 정말 칼날처럼 너무 아픈 말들이 있어요. 아, 꼭 저렇게까지 후벼 파셔야 될까 내 마음을? 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스승님의 가르침이 되게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 저한테 이 얘기였어요. 야, 보만아, 너 없어도 이 절 잘 굴러가. 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저 되게 아팠어요, 그 얘기 듣고. 나는 정말 내 인생을 바쳐서 갈아 넣어서,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 너무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 시크한 표정으로, 야, 너 없어도 여기 절 잘 돌아가.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너 진지하지 말라고. 너 왜 이렇게 심각해? 너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해도 절 잘 돌아가. 웃으면서 해도 돼. 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거는 정말 비수같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런 가르침을 큰 스님께서 저에게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는 그게 다 보석으로 남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아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스님 계속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지? 그래서 제가 입이 대빨 나온 거예요. 제 짜증나는 감정을 제가 바라보질 못했던 거예요. 보면은 나는 거기서부터 벗어나 있어요. 하지만 못 보면은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짜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대빨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0: 진짜 멋진 이 사내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갖추었을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제분들, 여러분의 뒤를 따르는 후배들도 역시 그 문화가 저는 물들 거라는 기대, 희망을 갖습니다. 제가 제일 못했던 게 오늘 주제였어요. 저는 항상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것이 남자다운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모두를 끌어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정말 가슴이 큰, 마음이 넓은 그런 대한민국의 사내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600년 전에 우리의 스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는지, 우리의 듣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지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 행복한 얼굴 저한테 보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지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 행복한 얼굴 저한테 보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면 제 세상이 웃는 거예요. 맞죠? 네. 네. 여러분이 인상 쓰면 내 세상이 울고 있는 겁니다. 저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아 그랬구나 하는 공감, 경청의 연습 많이 하시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오늘 이 이야기도 좋고요. 아니면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1: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떴을 때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아미타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왕생에서 모두가 부처 돼서 전 우주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 다 구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유 부처님 오늘 하루도 불도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실천했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잠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 네.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금강경을 읽고 수보리 존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32가지 상을로 네. 열애를 볼 수

0: 감촉 이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을 때 아, 그랬구나. 오늘 배웠잖아요. 아,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런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일어난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1: 사라져요.
0: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무슨 법? 그렇죠. 이것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서 분노가 일어났다면 분노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는 생겨난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1: 사라져요.
0: 사라집니다. 원망은요? 사라져요. 생겨났으니까 사라집니다. 우울은요? 사라져요. 생겨났은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나 지금 수행 잘하고 있나? 이거는 생각 아니에요? 맞죠?
1: 네.
0: 왜 이거는 원망은요? 사라져요. 생겨났으니까 사라집니다. 우울은요?
1: 사라져요.
0: 생겨났으니까 사라집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생멸법이구나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나 지금 수행 잘하고 있나? 이거는 생각 아니에요? 맞죠?
1: 네.
0: 왜 이거는 무시를 못하죠? 모든 수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 그랬어요.

0: 에서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고 부처님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또는 부처님이 반대로 질문을 해주시고 또 대답을 하는데, 가끔 오답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거를 저희 큰 스님께서는 정말 몰라서 오답을 얘기했을까라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오답은 아니었을까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전 그건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10대 제자잖아요. 부처님이 옆에서 가장 최고의 공부를 했던, 가장 위대했던 10분의 제자가 설마 이거를 몰라서 대답을 틀리게 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많은 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준 부처님 제자들의 자비심일 수도 있다라고 나는 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답이 오답이 아닌 거죠. 오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저기 질문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자 말로 풀어드린 거예요. 이게 금강경에 나옵니다. 요 문구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그 사람의 타고 다니는 차라든가 명함의 직함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1: 안 보여요.
0: 절대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그거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0: 불생불멸, 생겨날 수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냥 그것 자체로 완벽한 존재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상처가 있어요? 분명히 이런 상처들을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상처로 인정하는 순간에 나의 마음은 항상 아프고 초라하고 못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에게. 나는 옛날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남들한테 돈만 빌리고 다니고 도망다니고 우리 집은 맨날 가난했고 이런 것들로 자기를 삼으면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분명히 살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있는 거예요? 지나간 것들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렇지, 후자죠. 이거는 전부 다
1: 기억.
0: 그렇습니다. 기억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나의 마음에 자기를 삼으면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분명히 살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있는 거예요? 지나간 것들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렇지, 후자죠. 이거는 전부 다
1: 기억.
0: 그렇습니다. 기억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나의 마음의 상처들은 나의 기억 속에 들어있는, 기억의 영역에 들어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정의. 이 기억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지 우리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요. 두 점프 얼마예요, 요즘에?
1: 6,500원이요.

0: 이 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 마음이.
0: 여기서부터가 마음이에요. 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이 무슨 문이냐면
1: 생각.
0: 사라짐의 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보만스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아유 고마워요 하고 어떤 분이 나한테 아 저렇게 고백을 하셨구나. 오늘 질문하신 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 무슨 말이냐? 보만스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아유 고마워요 하고 어떤 분이 나한테 아 저렇게 고백을 하셨구나. 오늘 질문하신 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분이 정말 감사한 마음을 내시는구나 라고 제가 들었죠.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기억하려면 그 소리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기억 속으로 들어가요. 색깔을 기억하려면 그 색깔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내 기억으로 들어가요.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 속에 보물이 있다 해도 등불 없이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슬기로워도 깨닫지 못한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고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칭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고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0: 학창시절 야무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필통 안에는 꼭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몽당연필. 연필이 쓸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면 볼펜대에 꽂아서 쓰기도 했는데요.
1: 공책 위에서 사각사각 일기를 써내려고 하던 그때 그 시절. 그 추억의 소리가 그리워지는데요. 요즘은 이 연필 감성을 느끼기가 어려워서 아쉽기도 합니다.
0: 아쉽죠. 저는 이 쾌람열전에서 몽당연필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다 소진되는 그날까지 이 한 번 깎고 깎고 또 깎아서 쾌람열전을 최고의 방송, 1등 방송으로 만들어 봅니다.

0: 댄스 가수.
1: 캐나우터 대회에서 오늘의 손님은 마이딘스였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1: 사랑의 리콜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
2: 예, 앞에 보고 하시면 됩니다.
3: 아, 여기 계세요? 예. 언제 계셨어요, 감독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출연으로 또 이렇게 나상도 씨와 우리 추혁 씨와 함께 하게 됐는데 굉장히 여기가 굉장히 떨리네요. 생각보다. 예, 라디오도 떨리는데 이 TV로도 또 나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준입니다.
2: 저는 또 마이진 씨를 불러놓고 이게 저희 스튜디오가 항상 넓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좀 뭔가 좀 우리 스튜디오가 누추해 보이네요.
1: 이게 형님은 잘 모르실
2: 마이진 씨를 불러놓고
1: 형님은 잘 모르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나 이제 저 같은 댄스 가수들은 뒤에 백댄서 분들이 없이 혼자 노래하면서 춤추는 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무대를 채우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진짜 혼자 다 채우시네요.
2: 아니 이 양반님아 네, 잠깐만 네. 나 옆에서 엄청 춤 잘 추고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아, 예. 누나만 봐가지고
2: 결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각과 이런 네. 딱 그 서 있잖아요.
1: 와 이게 너무
2: 그런 게 약간 그 니글니글하게 이렇게.

0: 주니까 네.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1: 형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0: 네?
1: 약간 방방 막 콕 그러니까, 콕 이런 거죠.
0: 아 이거 춤으로 치면 약간 이쪽은 약간 SM이면 네. 저는 YG 같은 느낌이에요.
1: 어디요?
0: YG YG
1: YG요?
0: YG YG
2: 어디요?
1: 네? 그래요?
2: YG요?
0: YG. 예. 미안합니다. 괜히 얘기를 꺼내가지고 내가 손해를 많이 봤네요. 자 큰일전 시즌 2 첫 게스트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불러주신 노래 사랑의 리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아, 이 사랑의 리콜은 제가 이제 현역당에게서 잘 되고 나서 이제 또 서른도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신 곡인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옛날에 첫사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아마 첫 번째로 미안하다.
1: 미안해.
2: 고마워,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때 너무 내가 잘못해줘서 미안하다, 일 기억을 떠올리면서.
0: 성숙하지 네. 못해서. 네.
2: 그런 가사를 좀 담았었던 노래예요.
0: 아, 노래 그 멜로디나 이런 리듬은 굉장히 신났거든요.
1: 네. 너무 신나요. 네.
0: 이렇게 심오한 뜻이 담겨 있을지 전혀 몰랐어요.
2: 저도 처음에 이거 멜로디만 듣고 되게 신날 줄 알았어요. 네. 선배님이 워낙 선우 선생님이 또 트위스트 이런 곡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0: 대가시죠.
2: 진짜 그래서 예. 저는 신나는 곡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사가 너무 애절한 거예요.
0: 네.
2: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좋아요. 리듬은 신나도 노래는 뭔가 깊은
1: 그런 제가 거.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2: 그렇죠. 이런 네. 거 너무
1: 그러니까
2: 좋아요.
1: 슬픈 노래라고 해서 무조건 발라드가 아니고 네. 슬픈 노래를 또 신나게 맞아요. 템포 땡겨서 할 수도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사랑아 같은 것도 뭐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이런 네. 노래인데 신나게 하면 또 맞아요. 다른 해석이 될, 나올 수 있는 거죠.
0: 두 분 참 마음이 잘 통하는데 네. 제가 저기 하고 두 분 여기 앉으실래요? 제가
1: 그게
0: 하실래요?
1: 편하긴 합니다.
0: 그게 좀 편하죠. 네.
2: 진진끼리 한번 해볼까요?
1: 그러니까
0: 진진끼리. 아니 나 오프닝에 얘기했죠. 네. 이렇게 될까 봐 겁났다고. 우리 남궁민 씨는 이렇게 안 됐거든요.
1: 아, 이름에 진 없는 사람이라 대화를 못 하겠네. 아,
0: 진 빠지네, 정말로.
1: 진짜로.
0: 자, 좋습니다. 네. 자, 오프닝에서 몽당연필에 네.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것도 아까 논란이 있었죠. 몽땅연필이냐, 몽당연필이냐.
1: 어떻게 부르세요?
2: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는 몽땅연필, 네. 몽땅연필 불렀잖아요.
0: 네.
2: 근데 원래대로 하는 발음은 몽당연필이 맞아요.
0: 표준어로.
1: 그럼 이게 발음 자체를 몽당연필로
2: 네, 해야 원래는 몽당연필. 자, 다음에 마이진 씨가 부릅니다. 몽당연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네. 우리가 할 때.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추억을 더 담고자 한다면 그냥 부를 때는 몽땅연필.
1: 그쵸.
2: 네, 이렇게 불러도 근데 사실 이렇게 부르나 저렇게 부르나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0: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마이진 씨 학창 시절에 필통에 몽당연필 많았습니까?
2: 몽당연필이 뭐죠? 저는 그냥 남이 쓰다 나.

0: 아, 진짜 맞는 말 하는 거예요.
1: 매력남이네, 매력남.
0: 맞는 말 하는 거예요.
2: 네. 아, 흔들흔들 흔들리네, 이거. 좋습니다. 자, 크란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마예진 씨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마예진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3: 너를 알려줘.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마예진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마예진 씨 인생을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키워드 바로

0: 가잖아요. 근데 저희 각 반에 무조건 장기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반에 애들은 다 공부하는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나서서 뭘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속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그냥 태권도 부니까 너가 뭐라도 발차기를 나가서 하든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노래하는 게 되게 좋았고 우와. 그래서 그러면 나 홍경민 선배님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다. 머리도 짧고 막 눈매도 쌍꺼풀이 있어서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불렀는데 애들이 노래까지도 듣기가 좋았었나 봐요. 막 이렇게 제스처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여자 홍경민이다. 리틀 홍경민이다.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아서 계속 저는 그렇게 중학교 때는 그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런 느낌이 시절에. 살짝 있긴 해요.
0: 진짜
2: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1: 아까 춤출 때도 홍경민 선배님 이거 할 때 막 빡빡빡빡 하잖아요.
0: 근데 홍경민 선배님은 팔이 길어서 약간 여기 춤을 추실 때 저는 이렇게 끊으면 선배님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기셔갖고 팔이.
1: 그래서 리틀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리틀인 거예요.
2: 아, 근데 그때 그 수련회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0: 아유, 당연히 흔들리는
2: 거죠. 와. 네.
0: 그 노래가 최고였어요. 그때.
1: 메가히트죠, 메가히트.
0: 진짜, 아, 그 노래는 그냥 전국적으로 대단했죠.
2: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0: 네. 대한민국. 그냥... 솔직히 두 분도 행사장 다닐 때 한 번은 다 불러보셨잖아요.
2: 저도 한 적이 있고 스피드포 프로그램에서도 했었고
1: 그건 저는 혁신 씨가 할 때 옆에 뒤에서 춤췄었고
2: 아, 이거 같이 하네.
1: 어쩌면 저도 한 거니까.
0: 그래요. 너무 좋죠.
1: 자,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2: 네. 예. 보여주세요.
1: 와.
0: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1: 이거 진짜 가... 레전드.
0: 네.
1: 이거 우이. 이게 이제 현역광에서 네. 이 노래 부르고
0: 참 많이 힘들었죠.
1: 이 노래 딱 부르고

0: 그렇게 짜증이 나 있을 땐 들리지 않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가사를 딱 봤는데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이 가사말이 어?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을 듣고 그냥 혼자서 방 안에서 노래 연습을 하듯이 그냥 불러봤는데 이 대목을 너무 못 부르겠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가수의 생활을 미련을 놓을 수 없는 걸까? 내가 이거를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노래를 한 번도 제대로 거의 완창을 못 했었어요. 그 노래를. 항상 그 대목에 너무너무 울컥울컥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듣고 그래 다시 한번 버티자. 지치지 말고 버티자. 그러면 나는 된다. 그래서 이 노래가 저에게 되게 마음을 다잡았던. 그 앞전에 경연 프로를 나갔을 때도 이 노래를 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했었을 때 안 된다 그랬어요. 사실 이날 현역강에서도 마지막 결승 공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연하기에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죠.
2: 자극적이진 않은 노래여서 네. 사실.
0: 그래도 저는 제 인생 곡이니 불러보고 싶다. 설득을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부르게 됐던 곡이라 이 곡은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곡입니다.
1: 뭔가 이제 가사에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인생 같아요.
0: 맞아요.
1: 예, 그 뭐 얼마나 달려가야 뭐
0: 이 사랑 내려놓을까?
1: 예, 어디쯤 이게 저는 근데 예전에 이게 너무 내리에 박혀 있는 게 마예진 씨한테 진짜 그 현역강으로 잘 되기 몇 년 전부터 저는 이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잘 될 사람이라고 너는
0: 진짜로
1: 너는 무조건 잘 될 사람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만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때도 가창력하면 마이진이었으니까.
3: 아, 그럼요. 네.
1: 그래서 마이진 씨가 잘 됐을 때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3: 기가 앉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정말 실력이 있고 인성이 된 사람은 무조건 저는 빛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죠. 그거의 대명사가 저는 마이진 누나라고 봐요.
1: 저는 그 약간 네. 인생에 델롬 데리다 이렇게 델롬 무조건 된다라는 그렇죠.
3: 될 사람은 있는데 되죠.
1: 그걸 안 깨줘서 너무 고마워. 네. 자,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
0: 너무 훈훈하다. 이게 네. 되게 훈훈한 그러니까
3: 지금 약간 술자리에서 우리끼리 맥주 한잔 하면서 하는 그런 대화 같아요.
0: 맞아 맞아. 우리 나중에 너무 잘 됐으니까 한잔 하자.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1: 어차피 좀 이따가 또 난장만 됩니다. 그런 거 좀 마시고.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3: 뭐예요? 엄마.
1: 이번엔 진짜 울 수도 있어.
3: 아이고.
1: 엄마 이야기하면. 또 마이진 씨가 또 스케줄 때 어머니 항상 모시고 이렇게 네. 다니잖아요. 엄마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죠?
0: 그쵸 뭐.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할게요. 분신 같은 분이시죠? 엄마가. 오늘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오늘이 엄마 생신이세요. 네, 근데 사실 어제 엄마랑 약간 좀 티격태격 해갖고 말 안 하다가 요 앞전에 와서 요 앞에서 살짝 얘기했거든요. 근데 일단 엄마 생신 축하드리고 사실 엄마랑 저는 생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숨쉬고 있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3: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 그냥 별로 생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1: 저는 좋아해요.
0: 힘들게
1: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이진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3: 네. 아, 약간 인사를 드렸는데 네. 생신 축하를 못했네요.
1: 아니, 저희는 뭐 그 저기 그 예수님보다 생신 길게 합니다. 저희는 아유, 예. 거의 이틀이죠? 일주일에요.
0: 좋으시겠어요. 저희 엄마 항상 여성분들한테만 생일 받다가 이렇게 아드님 같은 분들한테 더 받으니까
1: 큰 아들한테
3: 이때 어머니 앞에서 한번 더 부르시죠.
1: 아, 그래야죠.
0: 참으세요. 좋습니다.
3: 아니 근데 진짜 네. 되게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생일을 잘 챙기지 않는 편이에요.
0: 네.
3: 저는 그래서 이제 메신저에 카카오톡에서 네. 그 알림이 뜨잖아요. 저는 알림을 꺼놨어요.
0: 저도요.
3: 진짜요?
0: 저도 알림 꺼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팬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일 파티를 하게 되는 건데
3: 팬분들이랑만 네. 생일 파티를 하는
0: 맞아요.
3: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요.
3: 와, 신기하다.
0: 생일이
3: 저도 그냥 365일 중에 하나?
0: 저는 어렸을 네. 때 방학 때다 보니까 친구들을 초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동네 애들하고만 맨날 하는 그게 싫었고 운동했을 때 왜 미운 선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너무 그 음식 주는 것도 되게 미울 때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뷔페를 했었는데
3: 네.
0: 그럼 생일이면 엄마가 이제 우리 딸 그래도 고생하고 손 좀

0: 선배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막 싸우시는데 저 선배는 꼴 보기 싫어서 되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일 잔치가 대체 내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느낌? 그래서 한 번도 생일이라는 게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미워도
0: 크게.
1: 사랑해야 됩니다.
0: 그럼요.
2: 아니, 그래도 티격태격 하셨지만

0: 이 몽당연필의 가사가요. 아까 옹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 아직도 흑심이 남아. 그리고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갈라요. 제가 이 현역가왕 신곡 미션에서 받은 곡인데 일단 제목부터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몽당이었고요. 그래서 제목부터가 딱 저였고 그 마지막 가사에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갈라요 라는 말이 내가 맞아 가수로서 활동하다 내가 죽기 전에는 꼭 내 이름은 석자는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나. 호랑이도 가죽을 남기는데 그래서 이 몽당연필이 저에게는 너무나 찰떡같이 와닿았던 곡. 그래서 지금도 행사장을 가면 다른 저의 곡 중에 이 곡도 여러분 여러분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하면 옹이 빈손 이런 건 다 좋아하세요. 네. 몽당연필이요 라고 말을 하실 때 맞아 이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한 소절 불러드리고 또 불러드리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내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될 노래
1: 남길 거예요. 잘해요. 네. 그리고 아까 뭐 결승곡 옹이에 대해서 이해할 네. 때도 어떻게 보면 밋밋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이진이 부르면 대곡이 되는 거예요.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정말로. 정말로.
2: 코너에서 키워드로 마이진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마이진 씨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자, 우리 마이진 씨 팬분들은 직접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하거든요, 팬분들께서.
3: 영상을요?
1: 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3: 저희 팬분들 얼굴 안 내보내, 우와!
4: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가수님을 응원하고 있는 핀다이입니다.
2: 아시는 분?
4: 가수님 목소리로 네. 들려주는 노래에 늘 감동받고
3: 38살이에요.
2: 나이도 아세요? 네.
4: 제가 마이진 가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요즘 AI로 활용한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치마를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0: 어떻게 영상에 저렇게 자신 있게 야... 찍었죠? 그게 놀래네요.
1: 용기를 내신 거
2: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0: 심지어 경상도 분이에요. 창원 분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한국 아니 서울말을 잘하지?
1: 그 이 영상을 한두 번 찍은 게 아니에요.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옷도 여러 개 입어보고 배경도 커튼에서 찍을까 진짜? 어디서 찍을까 고민을 하시고 찍은 거 같아요.
2: 그렇게 고맙습니다. 어렵게 네. 질문을 주셨는데
0: 네. 야,
2: 한번 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건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기준, 그리고 바라는 점.
0: 그 AI에서 네. 한번 저를 치마를 입혀놓고 올려놨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언짢았어요. 왜 나라는 사람은 보이시한 매력을 갖고 내가 그거에 대한 캐릭터인데 다른 사람들, 오 진짜 마이진 치마 입었어. 라고 그 AI를 또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외로.
2: 진짜요?
0: 네. 그러면 또 거기에다 댓글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안 된다고요. 저는 캐릭터가 예쁘면 안 되는 컨셉이니까 제발 옷을 막 타이트에다가 배꼽티에다가 치마 이런 걸 안 입혀주셨으면 좋겠어요.
2: 약간 보는 입장에서 약간 조롱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0: 맞아요.
2: 잘못 바라보면.
0: 그래서.
1: 그러면 치마를 이렇게 AI로 입히는 거 말고 또?
0: 타이트에다가 배꼽티에다가 치마 이런 걸 안 입혀주셨으면 좋겠어요.
2: 약간 보는 입장에서 약간 조롱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0: 맞아요.
2: 잘못 바라보면.
0: 그래서.
1: 그러면 치마를 이렇게 AI로 입히는 거 말고 또 혹시 이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뭔가 당부에.
0: 다른 거는 뭐 다 괜찮아요. 근데 요즘 사실 또 피해를 보는 게 가수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게 누가 작곡해주고 누가 내가 노래 부르고.
2: 많죠.
0: 내가 나상도가 마이진을 위해 작곡해서 마이진이 이 노래를 불렀다.
2: 많죠.
0: 이런 게 사실상 본인들의 콘텐츠를 위한 그거지 저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2: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요.
0: 그래서 본인들이 막 곡을 내는 거예요. 저희로 인해서. 그냥 얼굴만 갖다 놓고 이름만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안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1: 이게 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에
2: 폐해죠.
1: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어른분들은 이걸 다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주혁진의 뭐 재산 뭐 5억짜리 집이 있고 슈퍼카가 두 대가 있고 막 이런 것도 많고.
2: 좋겠다. 나는 사망이었는데.
1: 아 그래요?
2: 저도
0: 많아요
2: 진짜.
0: 그러니까 이런 거 가족분들이거나 약간 이런 걸로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

0: 한 번씩 더 도전해보고 싶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트롯으로 더 도전을 더 해보고
1: 딥하게.
0: 싶다.
2: 좀 더 네. 깊은 정통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0: 네, 한번 그렇게 해서 멋있다. 오히려 진짜 마이진이 장르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에 만족합니다.
1: 이야, 네. 좋습니다. 아주 알찬 답변이 됐을 것 같고. 자, 다음 또 팬분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3: 마이진
1: 몇 명이야?
3: 배경.
1: 진.
4: 마이진 교수님은 무대에서 표정한다, 도발하는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는 진정한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무대 중에서 가장 떨렸던 무대는 어떤 것일까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오.
3: 팬 박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무대 중 가장 떨렸던 무대가 뭔지 물어보셨는데 어떤 무대예요?
0: 저는 뭐 현역강도 있지만 사실 그쪽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는 트로트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나간 적이
1: 있어요. 네.
0: 그때 사실 거기 나오신 선배님들, 뭐 동료분들, 뭐 동생분들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저는

0: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정말 펑펑 울었어요. 나와서 우와. 선생님이 정말 딱 일어나서 이러시는데 아, 나 이제 끝났구나 끝났구나라는 생각에
1: 아 좋습니다.
0: 그랬습니다.
2: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네요.
3: 야, 근데 네. 이거는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는 무대죠. 사실 그 무대는
1: 네. 나중에 제 앞에서 한번 콕콕 한번 해보세요. 아,
3: 형 환갑 때나 뭐 제 때 한번 해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강원도 부지역장 연예입니다. 가수님은 우리 불로 회원들의 어떠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1: 응원의 소리.
3: 강원도 부지.

0: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 우리 마이진 씨에게 요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이진의 인생을 바꾼 노래.
1: 바꾼 노래.
2: 인생을 바꾼 노래.
0: 극한 한 곡. 어떤 곡입니까?
2: 바로 빈손.
0: 아, 빈손입니다.
2: 네. 좋죠, 좋죠. 이 노래 덕분에 정말 이 노래 덕분에 결승까지 갈 수 있었던 저에게 너무나 진짜 빈손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즐겼습니다. 정말로 처음으로.
0: 진짜 빈손이었잖아요.
2: 진짜로요.
0: 네.
2: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되게 많이 들었던 멘트가 우리 올해 이제 함께 했던 무명 동료분들 있잖아요. 너 때문에 희망을 얻었다. 너로 인해서 나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저에게는 와, 내가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빈손이죠.
0: 그리고 그 인이어.
3: 이거는 남자 여자 불문 없이 이거 보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2: 아니 그 원래 그 상도 형님도 알겠지만 원래 우리가 인이어를 차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0: 그렇죠.
2: 그쵸, 행사장에서 그냥 인이어가 뭐예요, 그냥 했었을 때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무대에서 인이어를 착용을 하는데 아우 깝깝해 죽겠는 거예요. 깝깝해 죽겠는데 뭔가 이제 고음을 올라갈 때 내 소리가 커지잖아요. 네. 이제 그럼 고음을 불러야 되니까 하,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제 고음이 올라가야 되니까 뺀 건데, 네. 빼서 뒤로 돈 건데 이게 먹혔더라고요. 아.

0: 라이젠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1: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잘 안 하는데요.
2: 하지 마요. 하지 마요.
0: 최동아. 와. 아.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0: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합장하시고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 전체적으로 덕행품 9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15페이지 21번째부터 시작할 차례인데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법화행자는 여기서 보면 보살로 칭호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삶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이 세상은 조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본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모든 분쟁을 가져다 주고 또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남을 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깨달아서 모든 사람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법화행자의 임무고 또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신 목적이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 오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 질문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슨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걸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수행의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산에 들어가 가지고 조용히 앉아 가지고 뭐 사유하는 것을 그걸 수행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법화경은 무슨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화경의 수행은 이제 5종 수행이고 특히 수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수행입니다. 이 수지라는 것은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또 그러한 신앙심을 오랫동안 기억을 해서 잊어먹지 않는 것이 수지고 부수적으로 읽는다든지 애운다든지 해설한다든지 써보는 것은 신앙심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네 가지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행주사와 어묵동정 걸어갈 때나 또 머무를 때나 또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살면은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재물을 잃었다 그러더라도 이것은 인과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자유롭고 행복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을 내가 받아 처했다 그러더라도 이것은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평온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부처님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앙심을 돈독히 마음속으로 자꾸 다짐을 하는 것이 법화행자의 수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천은 잘 안 되지만은 이 보살도 실천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살도 실천이에요.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법화 행자들의 목적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가깝게는 집안의 사람들부터 구제해 나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법화경을 하는 그러한 수행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안다면은 경전을 읽는다든지 그걸 이제 독송, 또 애운다든지 하면 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송.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법화행자라면은 읽는 것도 역시 남에게 들려주는 것이 그게 법화행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읽는 것은 자기 수행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읽고 외워주는 것도 역시 수행자의 자세고 보살의 자세다. 또 해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해설하는 것도 결국은 남에게 해설하면서 자기 수행이 되겠지만은 남을 위해서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사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경도 예전에는 그 경전을 전하려면 써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사경인데, 요즘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말하는 사경은 참사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게 요즘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경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런 거 없을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 불교도 충분한 그런 소양이 있지만, 여러 가지의 그런 얘기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바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말씀하실 때 40여 년의 진실을 얘기하겠다, 이제. 그럼 마지막 말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결론적으로 신앙심을 돈독히 하는 수행, 그게 수지수행이고, 그걸 까먹기 때문에 자꾸 기억을 하고 걸어다니면서도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구, 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로 신앙심으로 돈독히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상구, 보리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전하는 것. 또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 아무리 돈이

향기를 맡으면 저절로 배가 불렀다. 거기까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진정한 해탈인들이 있었고, 또 대중들이 이 8만 보살 마하살이 있었다. 보살 마하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장엄 보살이 상수 제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금강경 수보리가 등장하듯이 여기는 대장엄 보살 마하살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에를 보시면은 아래에서 넷째 줄 이시에 대장엄 보살 마하살이, 이때 대장엄 보살 마하살이 변관 중자 각 정의 이하고, 이 변관이라는 두루 봤다 그 말이죠. 그 많은 만을 중자입니다. 많은 대중들이 앉아 있었는데 각각 뜻하는 바를 정하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그런 집중되어 있는 마음을 이제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많은 대중들이 앉아 있었는데 각각 뜻하는 바를 정하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그런 집중되어 있는 마음을 이제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대중들의 그 뜻을 정했다는 것을 대장엄 보살 마하살께서 그 뜻을 알고 둘을 살피고 이제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중중 팔만 보살 마하살 구 함께했다 그런 얘기죠. 더불어 함께했다. 더불을 여자 함께 구자. 이 팔만 보살 마하살들하고 더불어 함께했다. 그래서 이 팔만 보살 마하살하고 함께하면서 즉종자기, 즉종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자리로부터 일어났다. 이게 이제 예의를 갖출 때 무슨 그 행위를 할 때는 꼭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또 사위일하게 해서 즉종자기, 편단우견, 우술착지, 또 합장공경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럼 뇌를 발에 대고 예의를 올렸다. 이게 두면 예족입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부처님께. 그리고 요백천잡, 이 백천잡, 백천번을 돌았다. 이것은 귀의 그런 이 행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백천번을 돌았다는 것은 공경의 뜻이 한량이 없었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 또 이게 믿는 마음도 되겠죠. 그런 공경한 마음이 너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보통은 세 번 돌잖아요. 우유 삼잡. 이 보현보살 곤바프로에 보면은 보현보살은 우유 칠잡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백천잡이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이 마음속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게 공경의 뜻이에요. 탑을 돌 때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세 번 돌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오른손 쪽이 아니라 오른쪽. 이렇게 우리가 뭘 그 볼트라든지 잠글 때 오른쪽으로 잠그지 않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잠그는 것이죠. 그게 시계 방향으로.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이 상징화해서 찬탄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거룩한 마음이 생기면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정해소원에서 이 칠보탑, 법화 칠보탑을 세우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적으로 공덕을 찬탄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역시 공양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그러한

부처님의 이제 그 계신 곳에 가가지고 예를 올리고 백천잡을 돌았다. 그리고 이제 공양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공양이. 공양이 나오는데 백천잡을 돌고 또 소산 천화 천양. 이 천이란 말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것을 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천당이란 말은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희의 세계를 천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이 보면은 불자들이 자비스럽게 보이더라고. 나만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자비스럽게 보여.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또 지장보살 이 또 뭐예요? 이 부처님을 이 모시고 살기 때문에 자비스러워요.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주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그게. 그리고 이제 출신이 좀 다르잖아요, 완전히. 예? 뭐 여러 가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불교 국가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자비스러워. 그것은 자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살아왔던 삶을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태어날 때 보통 잘생기게 태어나요, 다 보면은. 근데 살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조금 찡그러지다 보니까. 찡그러지면은 이제 찌그러지는 거지, 그게 난주에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요. 상류심생이다. 상류심생. 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그 모습이 이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든 이 우리가 사불수행, 사경수행도 사불수행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경수행을 쭉 하면은 사불이라는 수행을 하면은 얼굴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그리고 괴물을 그리면은 나중에 한 몇 년 되면은 얼굴이 본인도 모르게 괴물로 바꿔져 버린다는 거예요. 타고날 때 잘생기게 타고나는 것은 전생의 공덕이고, 전생의 공덕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면서 본인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굴을 보면 얼마나 그 역경 속에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조각을

맞아.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그런데 돌아서면 또 돌아오면 타불이 돼버린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해도 나중에 많이 해도 아미타불을 했는데 또 아미타불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시공을 초월하는 부처님, 열의 수량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했는데 또 아미타불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시공을 초월하는 부처님, 열의 수량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근데 자꾸 얘기를 이렇게 들어야지만이 그런 생각을 먹지. 그러니까 듣는 음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안 들으면 잔소리 같지만 자꾸 들어야 해, 똑같은 얘기를. 그러면 아, 이건 내가 틀어졌구나. 다시 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먹은다, 그 말이죠. 오늘부터 이제 그런 마음 먹으면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좀 달라질 것 같아. 완전히.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얼굴이 편안하니까 일이 잘 되는 건 아닌가요? 마음이 편안하면 일이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니까. 믿음이 강하면은 아, 이것도 업장 소멸이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뭐 돈이 없어도 행복 온다고 그랬으니까 돈 좀 잃어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은 행복한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집착하면은 그게 집착이야. 집착하면 힘이 든다, 그 말이지. 결국은 권력에 집착하면 권력에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권력의 밥이 되는 거죠, 그게. 재물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여야지, 그게. 지나치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 본인이 끄달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이란 말은 귀하고 아름다운,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데, 이, 그런 꽃, 또 향, 이러한 것들을

평상시에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걸 꼭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것도 수행이겠지만 동요 안 되는 것이니까. 이 동중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중선도 있고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 또 고요에 앉아서는 수행, 그건 정중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수행에 대한 걸 정리를 해서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야 돼요. 부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 천룡들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부처님께서 시방 상주하고 계셔서 나를 보호 계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나는 믿고 거기에 따르겠다. 이게 대신앙심이에요. 그게. 신앙심이 수행입니다. 그 신앙심을 이 부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 천룡들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부처님께서 시방 상주하고 계셔서 나를 보호 계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나는 믿고 거기에 따르겠다. 이게 대신앙심이에요. 그게. 신앙심이 수행입니다. 그 신앙심을 이 성장시키는 것이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해설해보고 서사해보는 거예요. 그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빙빙 돌면서 내려와가지고 사면에 운집에탁. 그러니까 결국은 운집이란 말은 구름처럼 쌓였다 그 말이죠. 이런 공양물들이 귀한 공양물들이 부처님께 올리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현상적인 것도 되겠지만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꽃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천을 하는 것이고 향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몸을 태워서 정말로 마음과 몸을 태워가지고 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희생정신, 정열을 불사른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열정을 불사른다 그런가요? 정열을 불사른다. 이러듯이 정말로 마음적으로 불사르는 그게 공양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바쳤다. 바치를 헌자예요. 바쳤다. 공양을 올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천주, 천발기, 부엌, 훌륭한 부엌, 음식을 만드는 부엌이라든지 또 그릇,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먹는 바루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또 천백미, 백미라는 것은 100가지의 맛난 음식을 백미라고 해요. 각가지 음식을 백미라고 해요. 우리가 마지라는 말도 맛있는 음식, 그 마지를 올린다는 것은 정말로 이 그 훌륭한 음식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 맞입니다. 그게 바로 공양이에요. 공양. 그 충만영인이라는 것은 넘쳤다 그런 얘기죠. 넘쳤다. 결국

중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양족존. 양족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모든 것에 만족하신 분이다. 그에게는 부족한 분이 부족한 것이 없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만족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일미칠근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미칠근이란 말 들어봤을까요? 쌀 한 톨에 그 쌀 한 톨에 공덕이 내 살 일곱 근하고 같다. 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미칠근이다. 굉장히 이 음식에 대해 소중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초발심 자경문에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제식 시에 음철을 부득 작성하라. 밥을 먹을 때에 음철, 마시고 씹음에 있어서 부득 하지 말아라.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 말이죠. 소리를 내지 말아라. 왜 소리를 내지 말으라고요? 자비심에서 소리를 내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수행해. 그리고 머리를 돌아보지 말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거부가 있었는데 그분의 관상을 보니까 복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먹는 것이 아주 정성껏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먹는 복 때문에 이 사람은 거부가 됐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것도 좀 지갑을 여러 가지 이 먹을 걸 사주는 것도 큰 복이에요. 본인도 잘 먹어야 되지만은. 그래서 후루루 쩝쩝 왜 그렇게 먹냐 하니까 만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만화에서 보니까 쩝쩝쩝 이렇게 했다는 그 만화가 그 만화고 우리가 먹을 때는 쩝쩝쩝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후루룩 먹었는데 만화에서 그랬다는 후루룩 써졌으니까. 그래 조용히 먹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음식 먹는 것부터 제대로 잡아줘야지만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 음식 함부로 버리면 복달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1미7근이라니까 본인 쌀 한 톨에 7근이면 2톨이면 14근을 갖다 떼줘야 되는데 살을

연가에 올리는 것을 먹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상, 중, 하로 태공을 하고, 밑에서 위로를 못 올라온다는 법칙이 있지만은, 또 먹은 대로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고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밥을 먹을 때는 묵무원설,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 이런 걸좀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도 좀 가르침을 주시고, 초발심 자격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부호가 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 포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좀 짧지만은 잘좀 새겨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천당, 천번, 천헌계, 천묘 타락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게 가오가 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 포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좀 짧지만은 잘좀 새겨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천당, 천번, 천헌계, 천묘략구, 또 처처안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천여

0: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2: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3: 와, 너무 맛있습니다.
4: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2: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3: 맞습니다.
2: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0: 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여기다. 내가 맞춰볼게. 강화도 전등사지. 전등사 은행나무는 유명하니까. 오, 제법인데. 맞아. 강화 전등사는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창건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야. 그래서 전등사엔 범종, 대웅전, 약사전 같은 국보랑 보물들이 넘쳐나지. 국뿐만이 아니야. 전등사엔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한 사고까지 있다니까. 전등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 근본 도량이기 때문이지.
1: 역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은행 이야기는 왜 나온 거야?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강화 전등사로 고고! 조선 초 조정에선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전국 사찰에 특산물을 바치라 명령했는데 전등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2: 좋은 은행은 스님들이 먹고 탁발한 은행만 진상을 했다 이거지?
3: 오해십니다.
2: 전등사 은행나무는 은행이 많기로 유명하니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게.
4: 큰일입니다.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라는데 흉년이라 아무리 털어도 열 가마 채우기도 힘드니.
3: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니 그냥 수행이려니 생각하고 견뎌야지요.
4: 백년사에 추송 스님을 찾아뵈야겠습니다.
3: 네, 추송 스님이라면 분명 해답을 주실 겁니다.
0: 그렇게 스님들은 추송 스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4: 추송 스님, 조정의 탄압을 견딜 해답을 주십시오.
3: 내가 바로 전등사로 가겠네. 그러니 3일 기도를 준비해주게.
0: 추송 선사는 전등사 은행나무 밑에서 3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렸고 기도 마지막 날 뜻밖의 축원을 올렸습니다.
3: 이 은행나무 두 그루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열매 단 한 알도 맺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0: 그러자 요란한 천둥 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불더니 은행나무의 은행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한 알도 남김없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등사 은행나무엔 더 이상 은행이 열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1: 그런데 조정 대신 말고 또 벌을 받은 게 있다면서?
0: 있지, 여기에.
1: 여기에?
0: 저기 대웅전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이야.
1: 저기 저 조각말

0: 부탁했죠.
1: 스님, 전 가난해서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
2: 지금 시주를 하면 만배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1: 만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0: 집으로 온 대성은 어머니를 설득해 스님께 쌀 한 자루를 시주했습니다.
1: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2: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0: 하지만 시주를 한 지 얼마 후 대성은 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죠. 그날 밤 이웃마을의 재상 김문량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뵙게 됐는데요.
3: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를 잘 키우거라.
0: 부처님의 꿈을 꾼 지 열 달 후 김문량의 아내는 튼실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무슨 일인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2: 괴이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0: 다 했답니다.
1: 우와, 그럼 윤회를 통해 복을 받은 거네.
0: 맞아. 그 덕분에 불국사란 아름다운 사찰을 짓게 된 거고. 여기서 문제.
1: 뭔데?
0: 여기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 뭐게?
1: 뭐야? 이름이 또 있어?
0: 있지. 바로 그림자가 없는 탑, 무형탑이야.
1: 그림자?
0: 절 따라

0: 끝나면 연못의 그림자가 질 것입니다.
1: 아사녀는 매일 연못을 바라보며 탑 그림자가 비치길 간절히 기다렸지만 시간이 가도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죠.
2: 어째서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걸까? 설마 영영 그 일을 못 보는 건 아니겠지? 저건 그이야? 그이의 얼굴이 연못에 있어!
1: 연못에 아사달의 그림자가 비추자 아사녀는 홀린 듯 연못에 몸을 던져버렸고 탑공사를 끝낸 아사달은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녀는 이미 죽은 후였죠. 훗날 사람들은 아사녀가 죽은 연못을 그림자 연못이라 해서 영지라고 부르고 아사달이 지은 석가탑을 그림자가 없다 하여 무형탑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0: 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야?
1: 생각 좀 하느라고.
0: 생각? 무슨 생각?
1: 어떡하면 관음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0: 이은, 불법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수덕사다. 수덕사는 관음보살을 만나 창건한 사찰이거든.
1: 수덕사?
0: 충남 예산의 수덕사는 백제 때 세워진 천년 고찰이지. 스님들이 불법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선원, 강원, 유런을 모두 갖춘 곳을 총림이라고 하는데,

0: 네, 그분은 아랫마을에 사는 덕승낭자였습니다.
1: 수덕도령은 그 길로 덕승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2: 덕승낭자님,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3: 소원을 들어주시면 승낙하겠습니다.
2: 아, 네. 무슨 소원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3: 저를 지어주세요.
2: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지어드리겠습니다.
1: 수덕도령은 덕숭낭자의 소원대로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인지 번번이 불이나 완성이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절은 완성되었고 마침내 수덕도령과 덕숭낭자도 혼인을 하게 되었죠.
2: 이제 우리가 혼례를 마쳐 부부가 됐습니다.
1: 수덕도령이 기쁜 마음으로 신부가 된 덕숭낭자를 안으려는 순간 요란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덕도령과 덕숭낭자가 놀라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었죠.
2: 하늘이 우리가 부러워 장난을 쳤나 봅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3: 전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듯합니다.
2: 아, 제자리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3: 바위 속이요.
1: 그 말을 남기고 덕숭낭자는 버선 한 장만 남겨놓은 채 바위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2: 바위 속으로 사라지다니 말도 안 돼.
1: 그 순간 덕숭낭자가 사라진 바위에 관음버섯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 저건 관음꽃인데 그럼 덕숭낭자가 관음보살이었던 건가?
1: 덕숭낭자가 관음보살의 화신임을 깨달은 수덕도령은 덕숭낭자를 만났던 산 이름을 덕숭산, 수덕도령이 지은 절을 수덕사라 이름 짓게 되었답니다.
4: 결심했어.
1: 뭘?
4: 불법을 열심히 닦아서 나도 관음보살님을 만날 거야.
1: 좋은 자세야.
4: 그런데 이건 뭐야? 만공탑?

0: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옵니다.
1: 큰일은 죽어라 도망치면 될 것을.
0: 아휴, 잡혀도 뼈도 안 남을 텐데. 아휴, 어서 도망가요 스님.
2: 그렇게 경어 스님과 만공 스님은 험난한 산길을 도망쳐서 겨우 절에 도착하게 되었죠.
0: 아휴, 겨우 도망쳤네요.
1: 다리가 아프다더니 잘도 뛰는구나.
0: 그거 사람들한테 잡힐까봐 잊었는데요.
1: 그거다. 무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마음에 달린 게야.
0: 아, 그러네요. 도망치려는 마음 때문에 아픈 다리도 있고 무거운 바람도 있고. 스님, 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2: 그 후로 만공 스님은 불법을 닫고 마음을 정진하여 나라와 불교를 지키는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오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배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 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경남 대방왕굴 화엄경 7개 약인 요교집 3세 일체불

자비심 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오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황불 제보당 만이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고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 물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골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아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길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
1: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0: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

0: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0: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 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 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만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0: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된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0: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활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수요일 P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당선되는지를 넘어 몇 표를 얻는지

0: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3파전으로 출발했던 선거 구도가 2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종단 안팎의 긴장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누가 당선되는지를 넘어 몇 표를 얻어 화합의 명분을 세울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역대 총무원장 선거 결과에 담긴 득표수의 의미를 이은하 기자가 짚어봅니다.
1: 조계종을 이끌어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다자구도로 전개될 듯 했던 선거전이 2파전으로 재편되면서 300여 선거인단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선의의 경쟁 속에 교계에서는 당선인뿐 아니라 득표수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가 시대별 종단의 상황과 표심의 향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종단의 위기 상황이나 치열한 경선 구도가 펼쳐졌던 시기를 살펴 두 후보의 선의의 경쟁 속에 교계에서는 당선인뿐 아니라 득표수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가 시대별 종단의 상황과 표심의 향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종단의 위기 상황이나 치열한 경선 구도가 펼쳐졌던 시기를 살펴보면 당락은 주로 160표에서 170표대에서 결정됐습니다. 1994년 28대 월주 스님은 168표, 98년 29대 고산 스님은 167표, 99년 30대 정대 스님은 166표, 2003년 31대 법장 스님은 179표, 2005년 32대 지관 스님이 165표 등 종단 위기와 접전이 벌어졌던 선거에서는 과반을 갓넘긴 득표로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종단 내 특정 후보 대세론이 형성되거나 화합의 분위기가 쏠렸던 시기에는 득표수가 급증했습니다. 2009년 33대 자승 스님은 역대 최다인 290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고 비교적 최근인 2017년 35대 설정 스님은 234표, 2018년 36대 원행 스님은 235표를 얻는 등 230표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승 스님은 33대에 이어 34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179표로 연

0: 주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산중총회가 어제 오대산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인광스님과 설암스님 두 명이 후보로 나선 가운데 구성원 190명 중 161명이 투표에 참여해 84.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개표 결과 인광스님이 119표를 얻어 39표를 얻은 설암스님을 제치고 월정사 차기 주지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습니다.
1: 유효득표의 다수를 얻은 기호 1번 인광스님이 제4교본사 월정사 주지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0: 인광스님은 당선 인사에서 문중스님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모시고 대중스님 한 분 한 분의 수행과 삶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승가의 화합을 바탕으로 교구의 안정을 이루고 공심으로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문중 스님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모시고 대중 스님 한 분 한 분의 수행과 삶을 존중하며 승가의 화합으로 교구의 안정을 이루며 공심으로 소임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0: 인광 스님은 정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삼위계를, 1997년 구조계를 수지했습니다. 해인사 강원과 유런을 거쳐 상원사 감원과 국형사 주지, 월정사 총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화엄선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월정사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제4교구는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3: 조계종 제71기 3위 3인위계 수계교육에 남행자 24명, 여행자 11명 등 총 35명이 입교했습니다. 어제 직지사 만덕전에서 열린 제71기 3위 3인위계 수계교육은 교육부장 유정스님,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 부주지 자성스님, 수계교육 유나 보천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불식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정스님은 진리를 체득하고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는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스님의 입제사를 대독했습니다. 장명스님은 출가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문을 통과하면 이 세상 최고의 보물인 삼보 중

0: 있습니다.
1: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발언하는 날이에요. 발언. 나의 이러한 공덕이 유주무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져서 그 공덕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렇게 이렇게 공덕을 하였습니다.
0: 이번 생전 예수제는 49일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보시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주제로 7차례의 제를 이어갑니다. 40불공 후 금강경을 독송하고 법문에 이어 헌공의식과 영반 시식을 통해 수행의 공덕을 쌓아갑니다. 원명 스님은 일상 속 끊임없는 육바라밀의 실천이 곧 지혜로운 삶의 바탕이 된다며 49일간 사부대중의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1: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 열심히 닦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혜요. 지혜로운 삶이에요. 보시지계, 인욕을 항상 여기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항상 마음속으로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슴에 두고 49일 동안 열심히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는 10월 7일에는 명부에서 사용하는 금은전을 점안하는 택전 점안 의식이 이어

0: 반혼재가 어제 저녁 서울 서초구 방배동 BTN 무상사에서 폭행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내외는 이날 경북 포항에서 조부환 거사의 장례를 마치고 BTN 무상사를 찾았습니다. 반혼재는 고인의 혼을 모셔와 추모하는 의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BTN 무상사 회주 무봉 성우 대종사가 대구 파계사 주지소임을 맡았을 때부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맞이한 성우 대종사는 부친의 별세에 위로를 전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후원으로 수륙제 원찰 역할을 했던 강진 무위사의 국보 극락보전 해체 보수가 진행 중입니다. 불교 벽화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아미타 삼존불과 백이관음도 잠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우리 문화유산 보존 기술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란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해체 보수 불사가 진행 중인 강진 무이사, 극락보전 보호각 아닙니다. 5톤 무게를 감당하는 대형 크레인에 매달린 사각 보존틀을 바라보는 작업자들의 신경이 한껏 곤두서 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중인 강진 무이사, 극락보전 보호각 아닙니다. 5톤 무게를 감당하는 대형 크레인에 매달린 사각 보존틀을 바라보는 작업자들의 신경이 한껏 곤두서 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된 순간, 주지 법보스님의 표정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달 28일, 무이사는 해체 복원 중인 극락보전의 후불벽화를 주기둥에서 분리해 경내 보존처리실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조선전기 왕실

0: 열의 삼존 벽화와 보물 백의 가늠도가 앞뒤로 그려져 있습니다. 단계별 사전조사와 전문가들의 과학적 보존 처리,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보강 작업과 수차례 기술 지도 회의를 거쳐 이날 성공적으로 벽화를 분리해냈습니다. 국보와 보물이 한 구조물 안에 있는 만큼 주지 법보스님과 국가유산 수리기술지도위원, 국가예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강진군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1: 맨 처음에 세종대왕이 이 극락보존을 창건한 그원 취지대로 모든 불자님들이 다시 극락보존을 찾아와서 신앙생활과 할수 있도록 주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벽화는 1476년 혜련 스님이 조성한 이래 약 600년 만에 처음으로 잠시 자리를 옮겨 보존 처리와 보수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선 전기 벽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성보를 온전히 지키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 우리 시대 최고의 역량과 기술이 총동원된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무의사 극락보존은 오는 2030년 6월경 다시 온전한 위용을 갖추고 불자들 곁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2: 우리나라 그리고 동해 독도는 수백 년전 세계인들이 그린 지도에 어떤 모습으로 기록돼 있을까요? 11세기 이슬람 지도부터 서양과 일본의 고지도까지 약 900년에 걸친 한반도와 독도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고향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이 20여 년간 직접 수집한 진품 고지도 200여 점이 공개됐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3: 18세기 후반,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 시에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 목판본입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 해역에 죽도, 즉 독도를 표시하고 한반도와 같은 노란색으로 채색해 조선의 소유라고 명시했습니다. 고지도 속 등장하는 한국과 동해, 독도에 대한 표기 하나하나가 우리 땅 독도 영토 소유권을 뒷받침해 줄 소중한 사료입니다. 고향 종교인 평화회의와 원각사가 어제 고양시 아람누리 갤러리 누리에서 동해 독도 지도 200선 정각 스님 소장 지도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를 역임한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이 사비를 들여 20여 년간 매입한 세계 각국의 고지도 200여 점을 한 공간에서 볼수 있습니다. 108점을 선보였던 2018년 이후 약 8년 만에 전시입니다.
4: 지도를 갖다가 모으는 것 역시도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바탕이 될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회가 닿는 대로 동해.

0: 정각 스님 소장 지도 특별전, 고지도로 본 한국, 동해, 독도 지도 200선은 고양시 아람누리, 갤러리 누리 1, 2 전시장에서 오는 5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벽산 무주회와 청화사상연구회가 지난달 31일 무안 해운사에서 전통 불법의 재천명을 주제로 학예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벽산 무주회 부회장 무상스님, 성륜문화재단 이사장 명원스님, 성륜사 주원스님, 해운사 정헌스님, 백광식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수 동국대 교수 등이 동참해 근대선지식 청화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하고 선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명원스님은 벽산당 금타대종사와 무주당 청화대종사가 제시한 한국불교 전통수행 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실천 수행할 수 있게 확산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문도와 후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워크숍에서 이재수 교수는 청화대종사 아카이브 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백광식 교수는 청화사상 선양을 위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정원 스님은 청화기념관 개관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합천 도원사가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19명의 불자에게 계를 전하며 신행의 원력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도원사는

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일자 여러분,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삼계육도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예불 할 때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문이불 그러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상계에 욕계 새끼 무새끼하고 지옥아기 축생 인간소라 축생 세계를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삼계를 알고 새벽 예불 때 사시마지 때 저녁 예불 때 공양 올릴 때 상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상계육도윤회라는 제목 하에서 상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계 육도 윤회. 삼계 육도 윤회. 육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한다. 우리가 윤회하는 세상이 삼계입니다.

자, 우리가 조성여부를 할때 매일같이 놓치지 않는 처음에 나오는 삼계도사, 이 삼계를 알고 우리가 예부를 하자는 거예요. 삼계가 뭘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윤회 얘기를 하면서 삼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끄집어냈습니다. 삼계를 도자는 이끌 도자예요. 길 도자에다가 이렇게 이끌어준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교화해서 이끌어주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들을 이끌어주는 교화하는 스승, 사생자부, 테란수파, 태로 태어나고 태란, 알로 태어나고 습에서 태어나고 화생으로 태어나는 사종에 우리가 이제 태어나죠. 사생의 욕계, 색계, 무색계의 테란수파의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 자비, 사생자부, 시아본사, 나의 본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지신 김영예, 지극한 종속으로 목숨을 다해서 김영예 의지하고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경

육도, 지옥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여섯 군데를 윤회를 한다. 중생들은 업에 따라 윤회하는 것이 여섯 가지 세계가 미혹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를 돌고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 육치라고도 합니다. 육도라고도 하고 지옥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을 육도라고도 하고 육치라고도 하고 중생 업에 따라 여섯 군데로 윤회를 하는데 미혹하기 때문에 유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하지 않으면 미혹하지 않으면 윤회하지 않고 극락세계에 가고 윤회하더라도

지옥아의 축생은 사막도다, 나쁜 곳이다 라는 말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구주중생이 나와요. 자, 중생을 우리는 사생자부 테란수파만 얘기를 해요. 난으로 태어나는 중생, 태로 태어나는 중생, 숲에서 태어나는 중생, 변화에서 태어나는 중생을 사생이라고 그러는데, 금강경에 가서는 구류주 난생, 태생, 습생화생, 유생무세, 유상무상, 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이 무여열반이니라. 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구류중생, 아홉 가지 중생, 테란스파, 그 다음에 유색, 무색, 색이 있는 거, 색이 없는 거, 유상무상, 생각 있는 거, 생각이 없는 거, 약비유상, 약비무상, 생각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거, 아홉 가지예요. 금강경에 나오기를 일체 중생지류, 일체 중생지류가 아홉 중생이 있어. 지금 얘기한 아홉 중생을 악의 영이 무여 열반한다. 구류 중생을 내가 다 영입한다. 무여 열반에, 그러니까 서가미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인간 세계만 구제할 게 아니라, 구제한 게 아니라 구류 중생을 전부 다 구제하러 오셨다라는 말씀. 거기를 악의 영이 무여열반, 영입할 때 사람들을 영입한다. 좋은 사람을 우리 표현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들여오는 걸 영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 무여열반, 그냥 뭐 완전히 반열반, 108번뇌가 완전히 보는 부처님 되신 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우리는 불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양무색, 양무상. 색도 있는 거, 색이 없는 거. 생각 있는 거, 생각이 없는 거. 이런 거 구류중생인데, 이산현선사 발언문에 보면은, 유정들도 무정들도,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어지이다. 일체 종지 이루어지이다니. 유정들도 무정들도려. 우리는 중생이라면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자라나는 게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이산현사 발언 보면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한 테란수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생무색, 유상무상, 약비유상, 약비무상을 구류중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들도 무정들도 제가 강의 준비하는데 한 지금 10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BTN에서 한 5, 6년 동안 모아놓은 사인펜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사인펜을 쓰고서 다쓴 거니까 그냥 버렸어요. 뭐 날려버린다고 할까요? 그냥 아무 쓴말이 없어. 이제 안 나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강의 준비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준이 사인펜을 갖다가 이렇게 막다 썼다고 날려버리다니. 그래가지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서, 사인펜이. 모으기 시작하니까 지금 한 5, 6년 모은 게 쌀푸대로 하나예요. 쌀푸대로 모아놔요, 그냥 그것을. 고마워서. 그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유정들도 무정들도 설법하는 걸 스님들이 우리 저 불교 뭐 교수들이나 모든 분들이 강의하는 것을 유정설법 그럽니다. 유정설법.
입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게 강의하는 걸. 그런데 무정설법이 있어요. 이게 무정돌도 일체종지 이루어지다 했듯이 소동파, 중국의 유명한 소동파가 무정설법 얘기를 하세요. 왜냐? 스님들이 법문 오는 것만 법문인 줄 알았더니 산에 갔더니 시내 개울, 그 산에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가 부처님의 음성이더라. 관음의 묘음이더라. 새소리가 부처님 설법소리더라. 바람소리가 부처님 설법소리더라. 말을 해서 꼭 법문이 아니라 스님들이 입장을 들고 탁 앉아 있어도 그대로 말 한마디 개구주착이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설법 잘못하면 입을 벌, 개구주착, 입을 연즉 어긋나요. 그래서 앉아만 계셔도 그냥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것 같더라. 이게 무정설법이요. 시내 물소리, 새 우는 소리, 계곡 물 내려가는 소리, 바람 소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류중생 할 때 약유세, 약무세,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약비유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정들도 무정들도 제가 지금 사인펜 말씀도 해드린 이유가 다 썼다고 무정물이잖아요. 다 썼기 때문에 감각이 없잖아요. 생명에 숨 쉬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고맙게 한 것이라 함부로 버릴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욕기세계 무세계를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알면은 인간 몸 받았을 때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수행 정진해서 악처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지옥의 축생에는 윤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지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상계를 다 알고 나면 욕기세계 무세계 지옥의 축생 인간수라 천상 하면은 이걸 아는 불자님들은 상계를 알면 인간 몸 받았을 때 수행 정진하여 악처에는 가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장엄염불 할 때 빼놓지 않게 하는 게 있는데 삼계유여 급정염 그 다음에 백천만거 영미진 차신부량 금생도 갱대하생 도 사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계를 이해하면은 금생에 사람 몸 받았을 때 사람 몸 받았을 때 수행해서 정진해서 부처님 말씀 실천해서 지옥의 축생 인간수라 천상 윤회하지 않겠다. 그래도 천상 인간으로 가는 건 좋지만 지옥의 축생 나쁜 것은 떨어지지 않겠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얘기는 욕계 세계 무세계 상계 우리 윤회하는 걸 이렇게 이제 장 이렇게 계속으로 쓴 건데 상계가 우리가 윤회하는 것이 욕계 세계 무세계 윤회하는 것이 급정륜이다. 물길 급자거든요. 두레박이 물을 터올리고 비우고 퍼올리고 들이고 두레박이가 밑으로 우물에 들어갔다. 물 떠올리고 하는 것과 똑같다. 물길을 물 깃는 것과 똑같다. 다람쥐 쳇바퀴 보는 거하고 똑같아. 도로에 있는 물 깃는 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루 종일 물 붓고 벗어 붓고 또 오고 왔다 가는 거고 똑같다. 상계 유연한 거 유연은 같다. 같을 유자 같을 여자. 백천만 거

어떤 생을 기다려서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오리라. 응? 사람 몸 받기가 여러분은 쉬운 걸로 알지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 맹구우목이라. 눈멍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힘드냐? 눈멍 거북이가 바다에다가 분영 뚫린 널빤지 하나를 던졌는데, 자, 거북이 목이 두루 따 나갈 정도만 군영이 하나 뚫린 걸 바다에 던져놨는데, 100년마다 한번 올라오는, 물 위에 올라오는 거북이가 그 군영 뚫린데, 이렇게 목을 내서 육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인간 몸 받기가. 그래서 인간 난득이요. 불법 남봉이라.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얻기 어렵고, 예? 부처님 만나기가 어렵다. 우리의 불자님들은 사람 몸을 받았고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80, 90대에서 힘없을 때 공부를 나오지 말고 젊어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살도록 노력하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맹구우목, 인간난득이요 불법남봉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계윤회는 육안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천상세계, 28전세계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육안으로 10리밖에 돼도 두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상계 윤회를, 욕계 새끼 무새끼 윤회한다는 걸, 육안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가보지도 안 했는데, 너 가봤냐? 다음 생 있다 없다. 다음 생 있는 건 니가 가봤냐? 이건 두 눈의 의식의, 세계에서의 판단. 반야공 사상에서는 그렇게 눈을

부라는 거. 그게 정견이고 여실지견 하는 것이다. 많은 경전에서 대승경전, 초기경전, 천사경, 아비담마, 보살, 스님들의 논서에 자세히 욕계색계 부색계 천상 육도 윤회하는 것이 많이 언급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비담마라는 말이 좀 생소한 말이 나왔는데, 아비담마 구사론, 아비담마 불교 시대가 있었는데, 부처님 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 불교 지혜 학자들이 공부하는 스님네들이 부처님 말씀을 주석을 붙이는 거, 부처님 말씀에 논문을 쓰는 건데,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해서 분열이 됐다. 21개 분파라 있어서 부처님의 아비담마 불교는 분열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저는 아비담마 시대 부처님 가르침이 많은 분들의 연구와 주석수와 논문에 의해서 불교가 더 발전했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비담마란 말은

때, 안 좋은 뜻에서 네 가지 세상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욕해악자가 네 군데가 있는데 지옥 축생한계 아수라를 이야기한다. 욕계의 좋은 곳을 얘기하는데 인간계와 천상, 욕계 천상계에 욕계의 천상계는 아까 얘기했는데 오대육대주만 욕계가 아니라 천상계도 여섯 가지 세상이 있어요. 육욕천, 육욕천이라고 그러지 하고 욕심 욕자. 그래서 인간계하고 욕계 천상 여섯 가지 세상. 그다음에 색계의 무색계는 천상계의 욕계의 천상계는 아까 얘기했는데 오대육대주만 욕계가 아니라 천상계도 여섯 가지 세상이 있어요. 육욕천, 육욕천이라고 그러지 하고 욕심 욕자. 그래서 인간계하고 욕계 천상 여섯 가지 세상. 그다음에 색계의 무색계는 악처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계는 선처가 있다. 그래서 색계 16가지 세상, 무색계 4가지 세상,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는 31가지 세상이 있다. 우리가 31군데로 자기 업대로 윤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소라 천상 6군데만 육도 윤회하게 하는 게 아니라 31가지 곳으로 윤회를 하고 있다. 31가지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나와요. 욕계 악처, 지옥아귀 축생, 지옥 지금 제가 말씀 빨리 할게요.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의 4군데, 인간 1군데, 욕계 천상계 6군데, 그 다음에 색계에 16가지 세상이 있다. 뒤에 나와 설명해 드릴게요. 색계에 16가지 천이 세상이 있다. 무색계에 4가지 세상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거에 4 플러스 1 플러스 6 플러스 16 플러스 4 하면은 31이 나와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는 또 전개하면은 31가지 세상으로 나뉘어진다. 라는 말씀. 욕계가 나오네요. 욕계, 색계, 무색계 설명할 건데, 욕계, 욕심이 세계,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부터 천상세계까지, 천상세계에 육욕천이 있다. 욕계에 육욕천이라고도 하고요. 제일 먼저,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활악천, 타화자재천, 그렇습니다. 사왕천은 하늘의 세계 사왕천은 제일 밑에 있는 세상인데 큰 절마다 보면은 일주문이 있어요. 천왕문이 있고

그래서 3계 18천, 무색계 4천이 이제 6계를 얘기하는데,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3계를 끊임없이 떠돌게 돼요. 아라하니, 멸진적, 108번뇌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든 안 하든 3계 6도 윤회는 끊임없이 떠돌게 된다. 부처님 경전에는 중생이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과 피가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보다 많다. 참, 전율이 오죠. 중생이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과 피가. 여러분들은 평생, 80평생, 90평생 살면서 눈물바다, 고통의 바다, 근심 걱정의 바다, 흘린 눈물과 피가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보다 많다. 여러분들 각자 삶에 지금 많이 사신 분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우여곡절 많은 고해에서 헤매고 살았나. 그래도 지금 살아있고 돌아다닐 수 있고 볼수 있어 다행이지. 감사할 일이지. 사후에 다시 태어날 때는 31곳 중에서 우리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은 업에 따라서 태어난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31가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6개 맞추고 3개. 6개, 3개, 무색개, 3개. 3개 중에 하나인데, 6개보다 단한 단계 위에 있으며 탐진치 삼독과 오욕락은 사라졌어. 탐진치 삼독의 오욕락에, 세색식명수 오욕락은 사라졌으나 아직 무색계와 같이 완전히 물질을 떠난, 색을 떠난, 물질에 대한 상에 대한 집착이 떠난 순정신적인 것이 되지 못한 중간의 물적인 세계라 색계라고 한다. 조금 남아있다. 물질, 물리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세계. 사선 18천으로 나온다. 색계는 좋은 곳인데 18천으로 나눈다. 3개의 18.

야마천의 식물은꾼 천사. 그래서 천사하면은 불교시에게는 저승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얘기하는 거. 그래서 곱게 축생 세계냐, 짐승 세계예요. 네? 중생 축생은 곧게 서서 걷질 못해, 사람처럼. 네 발로 걷거나 그냥 움직이는 존재, 기거나 약육강식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고. 성보 사물이 있는데 절에 가면 큰 절에 특히 8가지 성보 사물이 있는데 범종, 종을 치는 이유는 지옥

뭔가 하늘 세계, 천상 세계 모두 28전 세계를 다 아르고 지옥의 추세 인간 소라 천상 육도 윤회하는 곳을 다 아우르는 곳. 예?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을 부처님은 제도한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류 중생을 제도한다고 이 땅에 오셔서 45년 동안 말씀하셨다. 그래서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했듯이 부처님은 인간만 구원하러 온게 아니라 그 28천의 33천의 모든 좋은 곳, 나쁜 곳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시는 부처님.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못한 거, 아기 세계 등등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제 강의에 오늘 또 신행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에리스 060 800에 7000번을 공들여 누리셔서 삶의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공덕의 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삼호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에 적어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위패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2: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에는 하림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붓다의 사념처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0: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보따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보따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우리가 평소 때에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하면서 내가 마음과 마음으로서 내 몸을 다스리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며 모든 일을 혼자 꾸며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반면에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더 알아야 입산을 했든 입산을 안 했든 이 공부하는 데는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온 본지를 모른다면 어디로 갈 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온 고장을 모르기 때문에 갈 고장도 모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하라. 영원한 근본, 자기 뿌리의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놔라. 이래도 뿌리가 뭐 말라 빠져 죽은 건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나 봅니다. 어떤 분들은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도 능히 과감히 놓고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7, 8년이 돼도 놓고 가지 못합니다. 이건 무슨 까닭일까요? 자기 마음으로서 자기를 다스리면서 행을 하면서 그 행하는 자체가 바로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다면 될 텐데, 그거를 모르고 항상 방황하고 그 관습에 쫓아서 이거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거는 저렇게도 안 되고, 하고 끄달리고 가니까, 그것이 어떻게 걸림없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에 속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내가 수해를 두고 수십 년을 두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그 뜻을 모른다면 항상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세생생에 그 굴레에서, 없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서 옷을 바꿔 입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대로의 옷을 입고 나오니 얼마나 부작용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저 의식이 남아 있는 데다가 고양이의 모습을 옷을 입고 나온다거나 개 모습을 하고 나온다거나 돼지 모습, 소 모습, 토끼 모습, 이 곤충의 모습, 저 나무의 모습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게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상대방들은

없는 성이 있듯이 성 자체가 바로 뛸래 뛸 수 없는 성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칠성은 개개인의 성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과 성이 종합해서 칠성이라고 이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북두 칠성도 어떠한 별성도 이 우주 전체가 우리 마음에 직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인데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하는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음을 여러분들이 제가끔 자유스럽게 쓴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놓으면은 스님네들은 씨를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씨가 바로 싹이 되고 할 때 외천도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염불만 해서 천도가 되는 게 아니고 씨가 심어지는 게 아닙니다. 씨를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죠. 또 씨를 심었다 하더라도 자기 씨에서 싹이 났다는 것을 스스로서 그 조상의 영은 알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님네들의 소임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도 은연 중에 자기 뿌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뿌리를 알게 될 것이로되 그렇게 자손들이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스스로 자기 마음의 뿌리도 알게 될 것이며 양면이 다 알게 됨으로써 즉 말하자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절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촛불이나 켜고 향이나 켜고 물이나 떠놓고 꽃고향이나 하고 이렇게 그냥 난 절에 갔다 왔어. 나는 불교를 믿어.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걸 알고 자기로 인해서 공룡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바로 불교를 아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불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 만생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막론해놓고 다 생명이 있다면 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말과 말로 전달해서 돌아가게 했고 천차만별의 생명들 모습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우리가 미국 사람이면 미국말하고 일본 사람이면 일본말 하듯 한국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한국말 하듯 다 자기네들끼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은 다 만생이 다 말을 하고 전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용의 진리입니다.

없다면 무효일 것이고 바로 정신계에 근본이 없다면 바로 또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일 시급 복속이 될 것이고 체가 없다면 무효일 것이고 바로 정신계에 근본이 없다면 바로 또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일 시급한 문제는 지금 아주 높은 데고 얕은 데고 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에 관하라 이런다면 주인공이 자기 빼놓고 개별적으로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공이

육체 속에 그 많은 생명들이 저 좋은 대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이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같이 먹으니까